땅을 저 이렇게 타작 마당으로 옮길 때 그때에 그들이 와서 이삭을 줍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룻이 그 책임지고 있는 그 사원에게 곡식을 베는 사람 뒤따라가서 줍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무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방 여자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참 따가운 시선과 그리고 눈초리가 있을 텐데 사원에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지금 굉장히 절박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다시 베들레헴에 와서 살 길이 막막한 가운데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환이 바로 이 룻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환의 마음을 열어서 바로 룻에게 바로 그 은혜가 흘러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 역시 룻에게 아주 따뜻한 배려를 하고 그를 보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안전하게 이삭을 줍도록 그를 지킵니다.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보아스는요, 룻이 땡볕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물도 주고 그리고 떡도 주면서 굉장한 배려를 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줍습니다. 자, 그 결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쯤요? 한 에바쯤 되느니라. 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곡물의 측정 단위가 성인 하루, 성인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 이렇게 세 끼, 그러니까 하루 동안 먹는 음식이 세 끼니까요. 한 오멜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한 오멜 이렇게 거둬들였잖아요. 근데 룻이 하루 종일 얻은 이삭의 양이 1에바. 좀 전에 말씀하셨죠. 한 에바입니다. 한 에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오멜 10번을 해야 한 에바가 됩니다. 많은 양을 주었어요. 아, 룻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 그냥 막 퍼준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룻은요, 말 그대로 하루 종일 그 땡볕 아래에서 허리를 굽히고는요, 땀을 흘려가면서 이삭을 줍고 또 줍습니다. 사환이 그 보아스에게 그 룻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와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은혜도 있었지만 동시에 룻의 부지런함, 성실함,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룻이 자 이렇게 곡식을 들고는 많은 곡식을 이제 이삭을 줍고 나서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갑니다. 18절에 집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러분 뒷부분 있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 뭐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남은 볶은 곡식 있죠. 남은 거. 이것까지 싸들고 오늘 시어머니에게 온 겁니다. 시어머니를 늘 생각한 거예요.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 보아스가 함께 먹었던 이거 그대로 또 들고 와서 지금 굶고 있는 그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했던 그 곡식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루시의 마음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오늘 바로 여기에 룻과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여기에 부지런히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1절.

1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니까요, 심지어 큰 미물, 작은 미물, 개미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개미 아시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 없습니다. 스스로 부지런히 여름 동안 이렇게 다가올 그 때를 준비를 하잖아요. 양식을 모으는 게 개미입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미루다가 결국은 뭐예요? 궁핍과 곤란이 갑자기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 오늘 이 주시는 이 복은요, 아무 수고 없이 그냥 얻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러한 헌신 후에, 그 수고 이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실함을 그리고 부지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은 학생으로서 흘려야 할 땀이 있잖아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감당해야 될 그러한 수고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역시 부모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누군가가 수고가 그 땀이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역시도. 여러분 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수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십시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말고 그저 믿음 안에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룻과 같이 정말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에 그들의 미래, 룻의 그 가정의 그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실함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 큰 은혜를 예비해 주십니다. 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 곡식을 가지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루 동안 그 이삭을 주워서 가져왔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룻에게 물어요.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대.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룻은 그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이 그 양빛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가며 또 죽고 또 죽고 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삭을 주었거든. 그 성실함 수고에 땀을 흘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자신이요, 내가 얼마나 내가 수고했느냐 한마디 이야기도 없어.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 내가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애써서 많은 그러한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수고를 생색내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룻의 참 좋은 성품을 오늘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애쓰고 수고한 것은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뭐 누가 한마디 하지 않으면 괜히 섭섭한. 제가 칭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칭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요, 진짜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한마디 고맙다는 말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여러분 주의를 할 때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앞서서 일하는 일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 헌신에 대한 이 보상은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 우리 헌신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칭찬을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칭찬할 때는 충분히 칭찬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크게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다 사실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네, 손 내리시고요. 진짜 이것을 가슴에 콕 간직하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루스는 오늘 여기에 계속해서 오늘 나에게 일을 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오미가요 깜짝 놀랍니다. 20절 말씀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룻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기업을 물을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고엘 제도. 어느 한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집안 생계가 이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서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이 고엘의 어떤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집에 자 나오미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다시 이 여기에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며느리와 단 둘이서 아무것도 없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오늘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룻의 입장에서 여기에 보아스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룻의 입에서 딱 나오자마자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22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요. 보세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룻은, 야, 이 보아스를 만났다고 해서 룻이 하는 일을 그냥 그만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땅볕 아래에 허리를 굽히고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여전히 이삭을 줍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 룻의 성실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룻은 맡겨진 일에 더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수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겸손하게 그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도 크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성실하시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주의 일에 여러분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대 이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얘기해 룻에게는. 자 보세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삭을 주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은 한시적인 은혜입니다. 추수 끝나면 이삭 주울 수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고엘 제도를 통해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고엘 제도를 통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는 한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저 성실하게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지속적인 고엘의 은혜를 이 가정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업물을 짜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에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저 이삭을 줍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이 가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은혜 예배에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편 아십니다. 나의 처지 아시고 나의 이 눈물도 아시고 모든 걸 아셔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어떡해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 다시 한번 룻을 보십시오. 땀을 흘려가면서 그저 성실하게 부지런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그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묵묵히 자기 일을 맡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작은 은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 9월에도 어떤 은혜를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인지 기대하고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한시적인 은혜를 넘어서서 지속적인 그 은혜 이게 더 큰 허락해 주옵소서. 이러한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변함없이 한결같은 자를 복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속에는 뭔가 빨리 얻고자 하는 빨리 뭔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뭔가 빨리빨리 뭔가 성공하고 뭔가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 권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유혹이 많아요. 한 번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것이죠. 힘든 현실을 빨리 뭔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많은 돈을 좀 쉽게 좀 빨리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복권을 사잖아요. 여러분 1등 당첨이 되어서 뭔가 인생 대박, 뭐 인생 역전 이런 걸 다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큰 돈을 얻은 사람, 우리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행복한 사람 별로 찾지를 못해요. 주변에서 하루아침에 큰 돈이 들어오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파탄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도 무너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이 큰 돈을 만져보지도 않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감당이 안 되네요. 큰 돈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남편 바꾸고 아내 바꾸고 그냥 막 다 바꿔버려. 예.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러분 참 유익하고 좋죠. 그런데 돈이 있는 곳에 굉장히 여러분 이게 좀 뭐랄까요? 이 거머리처럼 사람이 탁 달라붙어요. 저 사람 돈 있다 싶으면요. 이 돈에 약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가진 힘이 굉장히 큽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돈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빠른 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네, 바른 길. 바른 길. 뭔가 빨리 하다 보면 이게 일이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바른 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오늘 룻기 2장의 이 장면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룻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 여기에 보아스의 밭에가 이삭을 주어요. 아니 지금 기업 물을 짜 보아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도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의 추수는 여러분 보리 추수 끝나면 밀 추수를 그 다음 한단 말이죠. 보리 추수 끝나고 밀 추수 끝날 때까지 그냥 하나 끝났다 해서 멈춘 게 아니고 끝까지 저녁까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자 마지막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변함없이 여전히 밭에 나갑니다. 그 땅볕 아래에서 허리를 굽히면서 이삭을 줍고 또 줍고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변함없는 성실함과 그 부지런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순수할 수 있고 한때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 충성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왕성의 성도들은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역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빠른 길보다 바른 길 이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허름하고 말 그대로 그냥 저 한적한 곳에 있는 집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친절해. 음식 먹다가 뭐가 떨어지면 알아서 막 갖다 채우고요. 인심도 참 호하고 좋았어요. 맛도 있고요. 근데 이 식당이 막 소문이 나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방송을 한번 탔어요. 방송.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줄 서서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당이 커졌어요. 예, 인테리어도 하고요. 멋지게 바뀌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친절함은 없어졌습니다. 넉넉한 인심도 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맛이 달라졌어요. 맛이. 다음에는 오고 싶지 않다. 자, 근데 여러분, 뭐 그, 아마 여러분들도 막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러한 맛을 내고 있는 목상인가? 너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죄를 하고 있냐? 이 질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 주셨던 그 마음, 변함없이 지금도 그렇게 주를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처음 신학교 가서 개강 예배드릴 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목사 한수 받을 때에 그 감격은 잊지 못한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처음 예수 믿던 첫사랑 그리고 내가 중직자로 직분을 받을 때 그 처음 그 마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도 한결같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함으로 죄를 감당하고 있느냐 이 질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한결같이 죄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그 위에

0: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잘하면 잘 나가면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 유명하면 뭐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뜻하지 아니한 그런 일들을 만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 오늘 룻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견물을 자라는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는 게으르지 않고 여전히 추수 끝나는 그날까지 여전히 허리를 굽혀가며 이삭을 줍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한때만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 사랑을 받았을 때 기적과 같이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 나를 건져주셨던 그때 흘렸던 눈물, 그때 결단했던 죽을 위기에서 나를 살렸었던 그때의 감격이 있잖아. 그 마음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룻기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주제는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룻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과 형편 바뀌어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빠른 길보다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유혹이 많습니다. 뭔가 빨리 급하게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으로 둔감하지 마시고 둔감하면 안 돼. 영적으로 깨어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하자는 이유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좀 더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급하게 하다 보니 일이 망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늘 깨어서 민감하게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3-0191번 283국에 191번 창원 왕성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갔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친구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는 친구가 있나요? 전도사님이 전 세계의 인구 통계를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숫자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난 믿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GR이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난 믿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이 세상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잘 들어보세요. 83억 1285만 1550 75 이런 친구들 숫자가 계속 바뀌네요. 그래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인구 숫자는 매일매일 매시간마다 계속 달라지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랍니다. 처음 들었던 난 믿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다른 친구들도 믿을 수 있도록 꼭 전해주기로 해요. 우리 두 번째 찬양, 키즈벤처의 예수께로 가면 함께 듣겠습니다.

0: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을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암송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챈트로 불러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2: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1: 다시 한 번 더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2: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3: 히브리서 12장 28절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3: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3: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다시 한 번 더
3: 히브리서 12장 28절
2: 경건함과
3: 두려움으로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이지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왕이 우리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또는 사랑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생각만으로도 정말 멋지고 설레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훌륭한 왕이 우리를 자신의 왕궁으로 초대해서 크고 멋진 잔치를 열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겠나요?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 멋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왕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경건함이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 매우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멋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고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경건함이지요.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조심스럽고 진지한 마음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교회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고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사랑을 보이는 것,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이지요. 어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나요?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교만과 겸손의 모습처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돕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세요.

0: 하나님, 제가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어린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선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그려져서 전도사님은 정말 설렌답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힘내기로 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챈트로 불러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0: 이어지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뉴기니 섬에서 태어난 아기는 올리오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올리오파가 사는 마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악령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올리오파가 아팠을 때 부모님은 집에 무당을 데려왔고 무당은 돼지의 피와 잎사귀를 섞어서 올리오파에게 침을 놓았었지요. 과연 올리오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당의 치료법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무당은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올리오파가 낫기를 기다렸지만
1: 아빠, 너무 아파요.
0: 올리오파는 더 아파할 뿐이었어요. 무당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엾은 올리오파, 얼마나 아팠을까요? 올리오파는 정말 여러 날 아팠고 아빠, 엄마는 정성스럽게 올리오파를 돌봐주셨어요. 다행히도 얼마 후 올리오파는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무당이 놓은 침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직 올리오파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올리오파를 돌보셨고 올리오파가 나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올리오파는 뉴기니 섬의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야생동물이나 새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동물을 좋아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동물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아끼고 잘 돌봐야 해요. 그런데 뉴기니 섬에 사는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2: 야! 잡아! 잡아! 옳지, 잡았다. 이 녀석, 내가 너보다 더 빠르다고.
1: 야! 얼른 발을 묶어! 그리고 서로 싸움을 시켜보자!
0: 이런! 아이들은 동물을 사로잡아 줄로 발을 묶고는 서로 싸움을 시켜 죽게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즐겼어요. 하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올리오파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리오파는 말했어요.
1: 얘들아, 그만둬!
0: 올리오파가 친구들에게 소리치자 그 친구들은 올리오파를 비웃었어요.
2: 야, 올리오파 뭐야? 너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에이, 올리오파 넌 겁쟁이구나.
0: 친구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올리오파는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어떤 선한 영이 아름다운 새와 동물,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을 거야. 그런데 어떤 선한 영이 나를 만들었을까? 올리오파는 또 생각했어요. 만일 무당이 악한 용에게 말해서 자기가 악한 일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나는 선한 용에게 말해서 나를 도와 좋은 일을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아침 일찍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올리오파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 나는 악한 영이 있고 무당은 그 악한 영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악령은 사람들을 해쳐요. 병들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며 발을 못 쓰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나는 선한 영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선한 영이 우리도

0: 동네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나무들을 만들었고 이 강물도 만드셨음을 믿어요. 아마 나도 만드셨겠지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한 영이시여, 제발 저에게 당신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1: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 올리오파가 찾고 있는 그 선한 영이 누구인지 친구들은 알고 있지요. 맞아요. 바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올리오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이 올리오파 옆에 있었다면 바로 즉시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친구들, 올리오파는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3년 동안이나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올리오파가 찾고 있는 그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이 나타나게 될까요? 올리오파는 선한 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믿음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암송

복종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아바 프레이즈의 너는 축복의 씨앗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제1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은 바라며 조금씩 간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기서 이 첫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부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무엇으로 받았답니까? 뭘로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켰다고요. 히브리서 기자의 앞에 간절히 간절히 부탁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떠내려갑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쉬이 세상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내 속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았더니 아브라함 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해 그 속에서부터 작용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작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속에 있는 믿음이 막 작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 거슬러 가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그 인생의 단독의 여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 여기서부터 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됩니다. 11장,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딱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여정으로 말씀의 포커스가 딱 좁혀집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부터 왕이 없던 저 사사기 시절을 지나서 왕을 세운 저 열왕의 시절까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이었다가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처음입니까? 아담이 처음이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민족, 그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처음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약속으로 부르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로 땅 부자가 되게 하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그 복 줄 것에 대해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땅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땅 좋아하잖아요, 우리. 땅 좋아하는 투기꾼들처럼 이 언약 좋아합니다. 나도 땅을 차지해야지, 이 땅에서.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명백히 민족에 대한 언약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땅은 뭡니까? 땅은, 저 가나안 땅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낼 그릇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품고 담아낼 그릇이 바로 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 동력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땅은 그릇이고 복은 동력입니다. 언약의 실체는 오직 큰 민족,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담을 그릇으로 가나안 땅을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거기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본문의 시작 부분을 풀어서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그가 한 행동이 뭐?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한 행동은 순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반응은 딱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대해 내 속에서 믿음이 막 역동하고 믿음이 막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 삶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 듣고 이 모양 저 모양 따져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따지고 나면 못합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들어보고 따져봐서 좋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에 대해 그의 내면에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했고요. 믿음이 반응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순종했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순종이라고요. 그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순종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순종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말씀에 순종한다?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해 내 안에서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안에 불신이 그 말씀에 대해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 삶은 말씀에 대해 반대로 살아갈 겁니다. 말씀을 배반하여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에 내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믿음이 받아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뭡니까? 바랍니다. 소망하게 됩니다. 그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온 가족이 이사 와서 하란에서 머물러 살고 있어요. 하란에서 살 때 하란 참 화려한 땅이었습니다. 하란 정말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 하란에서 살 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란 땅에서 잘 살아야지. 잘 살 소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큰 민족을 약속하시더니 거기에 있지 말라 하십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소망이 어느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란에서 더 잘 사는 것, 이제는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민족이 그에게 꿈이 되고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뀌었어요. 소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그 큰 민족에 대한 소망이 그 가슴 속에 벅차도록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웠을까요? 가기로 결정한 그 결정이 쉬웠을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 특별히는 가나안 중에서도 네겝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네겝에 도착해 살면서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 소망, 아브라함이 바랬던 그 꿈이 이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것, 하나님의 가라 하신 말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 가기로 결정하기까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이 있는 풍족한 땅,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그 윤택한 그 땅을 버리고 누가 봐도 그냥 거기 하란 머물러 있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더 나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풍족한 땅, 그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그 땅을 버리고 아직 아무것도 없는 땅, 그 황무한 땅으로 간다는 건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갔어요. 가면요. 거기 도착했어요. 도착하면요. 거기 도착만 하면 다 됩니까? 다 될 것 같습니까? 그곳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도착한 후에도 그 생활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출발할 때도 쉽지 않았고요. 도착하고 나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잘 보이지 않아도 자기 손에 지금 분명히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지속적으로 그 믿음 안에 소망을 품고 그는 그 소망 바라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순종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즉각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속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먼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란에 아마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머물러 있었다면, 만약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조금만 더 주저했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의 생각은 흔들렸을 겁니다. 주저하면 뭐 할까요? 지체하고 주저하면 곧장 우리는 뭐 할 것 같으세요? 곧장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주저할 때 머리는 작동해요. 바로 계산합니다. 뭐가 더 나을까? 뭐가 더 유리할까? 뭐가 더 좋을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하란은 문명의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 놀라운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땅, 그 하란을 버리고 저 황폐하고 황무하고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게 어디 쉬운 결심이었겠습니까? 뭐가 더 유리해 보입니까? 누가 봐도 하란이 유리합니다. 누가 봐도 하란이 더 유익합니다. 누가 봐도 하란에 더 소망이 있어요. 만약 이것을 따졌다면 쉽게 못 갑니다. 그렇게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는데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즉시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되셨습니까?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역사가 시작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종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비록 조금씩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걸음이 더디고 그 걸음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그 믿음 가지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하란의 그 화려한 문명을 다 떠나버리고 그의 고향을 떠나서 일가 친척 다 떠나서 아무도 없는 그 이방의 땅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장막. 오늘식으로 말하면 텐트 치고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가가지고 텐트 치고 그 텐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좋았을까요? 하란 떠나서 여기 왔는데 살 곳이 텐트, 작은 텐트 하나밖에 없어요. 가산이 많았다 하지만 결국 거기 텐트 치고 그 안에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일구면서 살아야 돼요.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복받은 겁니까? 어디 하루 이틀 그랬습니까?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좀 나아질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좀 괜찮아질까? 싶었는데 이삭을 낳았고 손자 야곱도 거기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때까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이때까지요. 손자 야곱을 볼 때까지, 아직까지도요. 어디서 거하여 살고 있습니까? 장막에 거하여 살고 있습니다. 텐트 치고 살고 있어요. 텐트 치고. 나라는 무슨 나라? 민족은 무슨 민족? 아직 텐트 하나 치고 살고 있다니까요. 저 하란에 발달한 놀란 문명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살려고 이러고 살아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까? 우리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 왜 이러고 살고 있냐고 자녀들이 물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나눈 것이 있었습니다. 텐트 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나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야, 우리 하란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 줄 알아? 야, 하란에서 우리의 생활이 어땠는 줄 알아? 한때는 잘 나갔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장막 안에서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도 야곱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내 안에 가득한 그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집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지, 왜 모든 것들은 불평이고 불만이고 이렇게 형편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는지 불만의 일들을, 불평의 일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나누지 마십시오. 가족을 다 죽이는 길이고 여러분 자녀를 죽이는 길이에요. 여러분도 죽는 길이에요. 뭘 나누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그 말씀 안에 내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소망이 된 그것을 그 가족들과 특별히 그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가슴에 품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함께 이루어 보십시오. 그 가정을 통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장막에 텐트 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같은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여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랍니다. 성.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저 황무한 땅에서 텐트 치고 장막에 거하여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 장막이 이 텐트보다도 저 멀리 우뚝 세워져 있는 성, 여러분 이 성은 저 유럽의 아주 큰 저택 캐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은 시티입니다. 도시. 거대한 도시. 큰 민족을 담아낼 도시. 아브라함은 텐트에서 저 거대한 시티를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장막에서 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텐트에서 시티를,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나중에는 잘 되게 될, 성공하게 될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텐트 살면서 분수에도 전혀 안 맞게 거대한 도시를 꿈꾸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성, 아브라함이 저 소망하고 있는 그 도시는 어떤 성입니까?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을 지으시기를, 실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도시를 아브라함이 꿈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그가 받은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지금 장막에 있지만 그 텐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내실 저 도시를, 저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텐트에 거하여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지속적으로 그 신앙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낼 성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성을,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일 월요일 아침에 눈을 번쩍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주 영광스럽게 펼쳐져 가기 시작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 봤더니 여전히 나는 이 초라한 장막에, 이 텐트 같은 초라한 곳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칫 여전히 초라하구나, 여전히 아무것도 없구나 싶어서 자칫 말씀과는 관계없이, 주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0: 나 자신이 내가 계획한 화려한 성, 저 바벨성을 다시 지어 올리기 위해 도전하기 쉽습니다. 그러기보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저 하나님께로 정했다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믿음의 여정의 방향을 저 하나님께로,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면, 그렇다면 저 바벨탕에 탑을 쌓아 올리자는 세상의 욕망을 담대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더 용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조금씩 조금씩 더 믿음으로 저 하늘의 상 바라며, 하늘의 소유를 바라며,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성을 세울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성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는 거룩한 신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97-1930번, 297국에 1930번, 마산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다 보면 평소 잘 들리던 라디오가 갑자기 지직거릴 때가 있죠. 특히 터널에 들어가거나 높은 건물 사이를 지날 때는 말소리가 끊기기도 하고 음악 사이로 잡음이 섞이기도 하죠. 괜히 볼륨도 한번 올려보고 채널도 다시 맞춰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뚜렷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던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예배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향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조금 흐릿한 마음으로 교회에 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느껴지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 마음은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 마음을 담아 첫 찬송 함께 듣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오늘은 운전 중 라디오에서 갑자기 잡음이 섞이는 장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라디오가 잘 안 들리면 처음에는 방송이 끊긴 건가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송국에서 계속 같은 프로그램이 송출되고 있고 내가 지나고 있는 장소나 주변 환경 때문에 잠시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늘 같은 상태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찬송 한 곡만 들어도 마음에 오래 남고 기도할 말도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예배 시간 내내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다음 주에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아침에 있었던 가족과의 대화가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예배에 깊이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 순간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까지 곧바로 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걱정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이야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겠죠. 라디오에 잡음이 생겼을 때 방송이 사라졌다고 단정하지는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날을 너무 빨리 신앙의 실패처럼 바라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앉아있는 내 마음이 아주 또렷하지 않을 수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말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금방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예배 안에서 가능한 모습일 겁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면 라디오 소리가 다시 또렷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금방 선명해지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고민하던 일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답을 찾지 못한 질문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을 숨긴 채 예배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마음도

집중되지 않는 생각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놓여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배가 끝나면 다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을 만나고 또 새로운 한 주의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도 오늘의 감정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판단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잡음이 섞여 있어도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예수 따라가며 들으시면서 교회 가는 길 이번 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의 백은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당에 직접 가실 수 없는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와 함께하는 방송 주일 예배. 신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요셉이 증거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예. 인천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학력으로 보면 다른 어느 목사님들보다도 좋은 학벌을 가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젊은 시절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설교가 최고의 약점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 2학년 때에 설교 연습 시간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이 시간이 그야말로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원고를 준비해서 몇 날 며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야말로 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갔는데도 막상 앞에 서기만 하면 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종의 무대 공포증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 뭐 설교가 되겠습니까? 한 번은 설교 연습 시간에 학우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던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학우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교수님도 아니 자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겠나 심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본인인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서울의 어느 한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요일 차례가 되어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정말 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자신도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횡설수설하다가 강단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마치자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환한 목소리로 목양실로 올라오라고 하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오늘 뭘 설교했느냐고, 뭘 준비해서 올라갔느냐고,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느냐고 막 야단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요 그 예배에 사모님도 그 뒤에 앉아서 남편 전도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다 들었으니 집에 오니까 사모님이 아무 말씀이 없더랍니다.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야말로 무능한 남편이요, 능력이 없는 목사,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심하게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어찌 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가야 되는데 동시에 두 교회에서 청빙이 왔더랍니다. 한 교회는 서울 시내 300명이 모이는 교회고 또 한 교회는 인천에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아마 여느 목사님 같으면 당연히 서울 시내 300명이 모이는 교회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는 어떡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적은 데로 가자.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한 사람이라도 적은 교회로 가자. 그래서 인천에 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암 진단을 받고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목사님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의 사역은 그야말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단에서 불을 뿜어내는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모이던 교회가 1000명이 되고 만 명이 되고 2만 명이 되고 3만 명이 되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책에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이만큼 큰 교회 만들었습니다. 그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했던 것이죠. 인천 주안장로교를 섬기셨던 나겸일 목사님이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삶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다른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시켜주고 목사님이 교역자들이 시켜주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영적 성장에 대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는 동안 나는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 각자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여전히 답보 상태나 아니면 지난해보다 더 우리의 영적 성장이 떨어져 있다.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도 하나님을 전해야 하지만 또한 삶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 될 두 번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자신은 요셉은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에게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오라고 그러면서 형들을 돌려보내는 내용이 45장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니고 45장의 핵심은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게 창세기 45장의 핵심입니다. 요셉은 두 가지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 요셉이 그의 형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마음에 이제 형들에게 나의 정체를 밝혀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5장 1절에 보면 시종하는 자들을 다 모두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립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요셉, 그 요셉이 바로 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립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큰 소리를 울었던지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너무 크게 울어서 궁중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크게 우는 것을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형제들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두렵고 떨렸습니다. 22년 전에 자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라고는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전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22년 전에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린 동생이 어떻게 지금 애굽의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 있느냐? 이 사실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래서 그냥 두려워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22년 전에 자신들이 팔았는데 지금 요셉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형님들이 그때 나를 팔았잖아요 이게 아니라 형님들 탄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저를 판 게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님들로서는 요셉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팔았는데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니.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 그게 어떻게 그런 뭐 하나님이 해서 우연히 일어나니지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 행하신 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 너 그런 일인 줄 나 몰랐어.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응? 네가 그런 어려움 당하는지 내가 몰랐다. 하나님께 그런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든 일들을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신총회가 교리 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5장 섭리에 보면 모두 7가지 항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상적 섭리에서 방편들을 사용하시지만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방편 없이 또는 방편을 초월하시거나 상반되는 방식으로 자유로이 일하실 수 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다 이해하는 아 하나님 이리 하시구나 그런 방편들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방편 없이 방편을 초월하시거나 아주 방편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반되는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 이해가 안 되시죠? 형님들 도무지 이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단순히 그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전 중앙의 어느 일간지에 고직한 목사님, 선교사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분은 뭐 선교사로 가지만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저희들이 젊은 시절에 고직한 이러면 청년사에게 대명사, 모든 청년사에게 중심은 고직한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을 신문에서 그날 처음 봤습니다.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런데 늘 귀로 이야기만 많이 들어 고직한 청년사에게 대부, 청년사에게 대명사 그럴 만큼 서울의 모든 청년사에게 핵심 중심이 고직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이분에게는 아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13살 되던 해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쯤 됐겠죠.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종일 잠만 자더랍니다. 그리고는 또 어느 날에는 깨어나서 하루종일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이 지금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가 예민해 있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에게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참 부모로서 힘들었죠. 그런데 둘째가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쯤 22살의 나이가 됐을 때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자꾸 우리 집에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정 200%인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역시 조울증이었습니다. 기분이 업되어 있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다운이 되면 한없이 떨어진다. 기분이 업될 때는요 집에 있을 수가 없더랍니다. 밖에 나가자고 클럽 가자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차에 태우고 밤새도록 그냥 온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그래서 아이가 차에서 막 군대가 감정이 업돼갖고 실컷 뜨들다가 지쳐서 완전히 풀어져서 잠이 들면 그때서야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올라가서 잠을 자요. 여러분 부모로서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의 가정입니까? 왜 하필 저의 가정입니까? 사실은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그때가 이 선교사님이 한참 30, 40대에
대학생 선결 위해서 활동하던 그때인데 가정적으로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고 신문을 보고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의 가정이면 안 되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러네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라고 안 돼야 될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네요. 그러면서 받아들이면서 고통 속에서 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지금은 두 아이가 다 40이 넘었는데 여러분 둘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저 그 기사를 보면서 아, 그 어려운 시간에도 선교사님이 뭐 선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아 자식들이 이런데 내가 뭐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노. 그러면서 여러분 선교 걷어치우고 아들 데리고 그냥 깊은 산골에 가서 우리가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당해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 훗날 요셉이 했던 얘기입니다만 창세기 50장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형님들은 악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악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형님들이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꼬리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닌가요? 응?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질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쓰임받은 것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님들이나 가룟 유다는 자기들의 악함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악함 그대로 나간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저 누구 손 못 대겠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악한 꾀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이 더 섭리하실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 바라고 내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도 뭐가 없다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위대한 섭리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증거했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리고 9절에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형들을 보내면서 아버지를 가서 속히 모셔오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이 애굽 땅에 함께 삽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죠.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를 내버려 두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는 건 맞죠. 가까이서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게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기 살아도 되고 저기 살아도 되는 그 많은 땅들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은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도 보았잖아요. 창세기 2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임종이 다가오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재산을 다 나눠주고는 이삭만 제외하고 너희들은 다 저 멀리 가서 살아. 왜 그들을 가나안 땅 밖으로 쫓아보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는 약속의 아들 이삭만 살아야지 다른 아들들이 여기에 함께 기거할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여러분, 100년 만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26장 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리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삭 절대로 그 내려가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팟단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8장 15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간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팟다라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타양 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터잡고 정착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 여러분,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사실은 떠날 수 없는 아들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게 하면서 얼마든지 아버지를 복양할 수 있지요. 요셉이 거느린 종들이 한둘입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매월 바리바리 사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 얼마든지 보낼 수 있죠. 이제 기근이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년만 지나면 기근도 끝납니다. 그런데 굳이 아버지를 이 애굽 땅에 모셔야 될 이유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요셉이 보낸 그 마차를 보고 아버지 야곱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은 아이고 가서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니 가서 내 얼굴 잠시 보고 내가 빨리 돌아오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고 내려가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을 앞으로 이제 한 400년이 지난 동안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신 겁니다. 애굽이라는 가장 안전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일가족 70명을 딱 보내서 400년

이 지나는 동안 그들이 창성하고 번성하여서 200만이 넘는 큰 나라가 만들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 형들을 다 모셔오라.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고 형들을 모셔와서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바로 왕 앞에 가거든. 바로 왕이 너희들 이 애굽 땅 천지에 좋은 땅 많다. 너희들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거든. 형님들, 바로 앞에서 우리는 고센 땅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고센이 지역을 보면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장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 남쪽에 뭐 룩소라든지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이런 곳에 있었다면 그 여러분 애굽을 지면 통과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딱 건너면 여러분 바로 신광야가 나오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요. 딱 그 지점에 야곱은 요셉은 이 아버지와 형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목축하는 곳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애굽 사람들이 근접하지 않는, 그러니까 애굽의 악한 문화들이 이곳에 침투하지 못하는 그곳에 요셉이 딱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 끝부분에 가면 이제 자기가 임종할 때가 되어서 형님들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님들과 우리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할 텐데 그때 제 해골을 좀 꼭 가져가 주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요셉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 형제들 하여 고센 땅에 살게 그래서 그들이 장차 떠나게 될 것을 죽기 전에 예언을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큰 구원의 계획을 요셉은 알았다는 것 그것을 형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큰 구원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해도 달도 빛도 필요 없는 그 영원한 나라. 그 큰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기꺼이 목숨을 초계같이 내던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구원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큰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큰 구원의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삶에 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돈이 있어야 사는 줄 알고 돈만 있으면 가장 행복할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생각하고 오로지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의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큰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구원의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육신세계에 매여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약속을
저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확신하면서 뭐 땅 위에 사는 동안 좀 어렵게 살면 어때? 뭐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먹을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그런 걸 받아도 우리가 장차 다 주님 앞에 가게 될까?

회계 집사님이 봉투에 넣어서 이 사례비를, 생활비를 가져왔잖아요. 그때는 뭐 사례비도 많지도 않고 동전도 들어있고, 그러면서 뭐 이 집사님이 마음에 불편했는지 목사님 방에 계시는데 봉투를 휙 던지면서 생활비입니다. 그러니까 봉투가 떨어지면서 뭐 그때 봉투가 뭐 튼튼한 봉투입니까? 찢어지니까 동전이 온 사방으로 굴러가잖아요. 성질이 좀 있는 목사님 같으면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가져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동전 하나하나 지우면서 그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집사,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우리가 다 천국 가서 사는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동전을 주어서 생활비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나 같으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 그런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배 신앙인들은 적어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늘 소망하고 살다 보니까 좀 뭐 없으면 안 먹고,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좀 뭐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들어도 그것 때문에 성질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섬기고 섬기고 하셨던, 이게 우리 어른들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힘써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요셉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 우리 모두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큰 구원의 그림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힘써 전하는 우리 한빛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이제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국의 모든 믿음의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주일 예배. 지금까지 한빛교회의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1-6162번, 지역번호 055-281-6162번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9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양산교회,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10일 목요일 신현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동광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 동부지부 주관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신약 집중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말씀보험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 2026 선교 및 미래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801번 마산 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노회 여전도연합회 9월 순회헌신예배가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창원 왕성교회에서 양충만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한 목동이 시장에서 새로 산 노새 한 마리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잠시 옆길로 샌 노새가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당황한 목동은 어떻게든 노새를 구덩이에서 꺼내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울부짖는 노새가 불쌍했던 목동은 이렇게 된 거 여기에 묻어라도 주자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흙을 파서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인가 구덩이에서 노새가 불쑥 올라왔습니다. 노새는 목동이 묻어주려고 판 흙을 다져서 구덩이에서 올라올 둔덕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영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역설적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 주나목 월십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계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고난도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연단으로 고난은 영광으로 죽음은 부활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바꿔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악한 것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는 시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저와 같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지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순서를 여기서 접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찬양의 힐링 타임 김성빈이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가음정의 시간. 이 시간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가음정 교회의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에 또 온 세대 예배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찬양팀을 꾸리고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데, 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1: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옵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참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탕자처럼 고아처럼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미래세대 찬양팀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여 드려진 찬양을 흠양하시고 크게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홍수로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희 백성들 주님의 산성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길 없어 오늘도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 문 여시고 이곳에 자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지상 교회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걱정은 하지만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

주지 못했고 눈물로 기도해 주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떠나게 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변하여 다음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교회마다 다시 한번 주일학교가 가득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대부흥이 우리 감정교회로부터 시작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들이 알려지는 이 시대에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경쟁하며 교회 재정을 도둑질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거지 선지자들 가짜 장로들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항폐하여 개척되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국교회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종액 담임 목사님 감정교회 세워주시고 감정진해교회가 분리되었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로 채워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더욱 높은 자리 위하여 사역 정치 아니하고 교회만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세 잡은 자들에게 아첨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담대하게 세워가는 이 시대의 바울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많은 부채가 남아있습니다. 교회 부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한숨 짓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연약한 선교지 위에 성령의 까마귀로 그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보내시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 병들어 절망하는 자들이 마지막 소망인 예수님의 능력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저들 곁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복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거룩한 척, 세상에서 능력 있는 척 하지만 긴 인생길을 가는 동안 땅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로 합니다. 이 시간 축복의 잔을 높이 들게 사오니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 위에 필요한 모든 분복을 넘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온세대 예배로 우리 이 시간에는 교육 2부 우리 중등부부터 대학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하나님, 또 이미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는 감사의 박수를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대학부 위원장 되는 태규민 형제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저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 한 줄 읽고 마지막엔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0: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0: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한 제보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는 이번 8월 한 달 동안 여름 행사들을 했습니다. 우리 유아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대학부 1위까지 또 청년부 1위까지 수련회를 통하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목표,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송구영신예배 때 붙잡으며 2026년 한 해 함께 지어져 가자라는 구호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며 또 지금까지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남은 4개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이 남은 4개월을 힘있게 달려갈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올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에 보면 그 모든 기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선지자, 사도들의 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는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이 보았던 것, 그 모든 다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어디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같이 해볼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하도록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0: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중심,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찬양했습니까? 제가 오늘 2부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찬양했어요? 이러니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재미가 있어서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재미가 없으면 찬양 안 할 거니? 이러니까 아이, 그 말을 그 다음에 잘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재미로 찬양하게 되면 재미가 없으면 찬양하기 싫습니다. 교사를 해도 성가들을 해도 차량 운전을 하고 식당 봉사를 해도 그냥 내 재미로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 주님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찬양대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차량 운전을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우리의 모든 행위가 신앙 고백적인 행위로 주님께 돌려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행위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삶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지칠 수 있습니다. 때로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중등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등부 질문합니다. 초등부 친구가 맞춘 거예요. 오늘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는데 모퉁이 돌이 뭘까요? 중등부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게 안 배웠습니다. 우리 안 배웠어요. 원래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는 서로 연결되어 뒷부분만 배우고 앞부분은 안 배웠어요. 모퉁이 돌이 뭐예요? 고등부. 모퉁이 돌이 뭐예요?
1: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
0: 아, 예.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은 맞는데 모퉁이 돌이라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모퉁이 돌. 그게 맞아요.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모퉁이 돌이 뭘까요? 예, 대학부. 이 초등학교 4학년인 게 아까 맞췄어, 4학년이. 모퉁이 돌. 힌트. 모퉁이 돌. 이게 힌트예요.
1: 코너에 있는 돌.
0: 그렇지. 모퉁이에 있는 돌이라니까.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모퉁이 돌이 뭐냐고. 모퉁이에 있는 돌이라고. 예? 다시 무슨 말인지 못 들었는데 하여튼 모퉁이 돌은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에 있단 말이에요. 모퉁이에 이 사각 구조의 그 끄트머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건물을 보면 이 이스라엘 마찬가지인데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내 귀퉁이에 돌이 있는데 이 귀퉁이 있는 돌을 빼버리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돌이 모퉁이 돌인데 이걸 빼버리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란 말은 예수님이 빠지면 내 인생은 허물어지는 게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빼고 설명되는 게 많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 모퉁이 돌 뺐는데도 건물이 튼튼해. 그거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0: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게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2026년 올 한 해를 8월 달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면 이 8달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예수님 때문이야. 그 힘으로 이렇게 살았어. 그게 설명이 되어야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예수님 빼면 지난 8개월을 설명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빠져도 설명할 게 너무 많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저는 우리 가움정교회가 예수님을 빼면 설명할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움정교회의 모든 역사들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온세대배를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늘 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힘있게 찬양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것이지. 방금 우리 대학부 친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선영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된 것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학부 중고 수련회 때 배웠던 거 이제 서로 연결돼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질문은 아주 쉬운 질문인데 중등부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서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서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이번 주제가 서로 연결되었으니까. 자,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서로 연결됐을까요? 손 들고, 손 들고. 뭐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돼야 됩니까? 아는 사람, 예.
1: 하나님 때문입니다.
0: 하나님 때문입니다. 틀린 건 아닌데, 정답은 아니에요. 방금 그 얘기하면 돼. 그 얘기하면 됩니다. 그 얘기하면 돼. 예, 손 들고. 두 번째 줄, 예. 그, 작은 친구가 얘기해도 괜찮아. 네가 알고 있으니까. 네가 이제, 그 옆에 이제 흰옷 입은 친구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 얘기해보세요. 제가 목사님이 질문할 때는요, 절대로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눈만 크게 뜨면 답이 보이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로 연결됐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뭐 때문에? 주 안에서 성전이. 그렇지. 뭐 때문에 연결된다고요? 그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입니까? 누가 거하냐 했잖아요. 누가 거하냐고. 누가가. 네, 답이 다 있는데. 아까 초등부 친구들도 한참 얘기하다가 답이 있잖아 이러니까 다 맞추더라고요. 우리가 연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성전이 되어야죠. 성전이. 그 성전에 누가 계시는 거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습니까? 아, 중고등부 대학부는 대학부는 대답을 잘 안 해요. 근데 지난번 수련회 때는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과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세요. 옆에 형제자매 얼굴을 보세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 여러분이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좋으면 옆에 사람이 예쁘게 보여요.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으면 이상하게 보여요. 한 번 더 봅시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해 주세요. 뭐라고 칭찬할까요? 아유, 너무 예쁘십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모아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나에게 주시는 거 보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돈가스를 만들어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어릴 때는 돈가스만 사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돈가스는 이제 먹기 싫어.

새 옷을 사줘야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된 것이에요. 좀 지나니까 옷 사줘서 안 돼. 좀 대학생 지나고 좀 지나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면 뭐도 사줘야 돼? 차도 사줘야 돼. 그래, 차도 사줘야 돼.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 장난감 차를 사줘도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진짜 차를 안 사주면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습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부터 아 하나님이 저분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어떻게 저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사람과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고 깊은 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많은 심지어 나와 전혀 다른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 성격도 안 맞고 너무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저 사람들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같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공동체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우리 개강 부흥회 때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었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을 본다. 내가 있어야 세상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아까 이 질문 했다가 마음에 혼자 상처를 입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라 믿고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동부 여러분이 학교에 갔는데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친구 이게 손 든 사람 상 줄게요. 여러분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말하는 거 에펠이 내가 고등학생 에펠 고등학생이니까 중학생 다시 태아 손 들어보세요. 태아 아 오케이 내가 태아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중등부 없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고등부 내가 너를 보니까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있어요? 없어요? 대학부 물어보면 자소님 상하겠죠. 분명히 있는데 기회를 줄까요? 네, 다음에 기회를 줄게요. 다음에 꼭 해봅시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제가 유치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유치부 아이들 보고 여러분은 중에서 엄마가 믿는 예수님, 아빠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왔어요. 하루 지금 손들어보자니까 반 이상 손들었어요. 제가 와 유치부 부모님들은 대단하다 박수를 쳐줬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고 싶다. 나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싶어.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 김 씨, 최 씨, 이 씨를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는 게 좀 뭔지 알겠어.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어. 사실은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만드신 이유 120년 동안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변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가지 슬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시골 교회였지만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나가서 마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 교회에 못 갑니다. 왜요? 왜 못 오십니까? 우리 교회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많고 또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갑니다. 왜요? 저는 너무 초라했어요. 나는 지금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다가 흙투성인데 저는 그 교회에 못 갑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저 교회는 갑니다. 그 왜 가세요? 거기 사람들은 다 흙 묻은 신발 신고 교회 들어와서 나는 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많이 울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데 그 밭에서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너무 지저분해서. 우리가 그들을 품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나 와야 되는데 그 아무나 와야 되는데 아무나 못 오고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린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찬송할 때 오늘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친구들 나와서 특성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상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앞으로 나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이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서로 연결하여 예수님의 지체로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

지금까지 감정교회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285-1181번, 285-1181번 감정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찬송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를 은혜 가득한 찬송으로 여는 시간, 날마다 찬송으로의 정영민입니다. 세계적인 성가대의 화려한 하모니, 수많은 사람의 감탄을 자아내는 웅장한 목소리, 그런 멋진 찬양을 들으면 저절로 은혜가 넘치고 기립 박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고 기교가 훌륭해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어두운 감옥 바닥,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 온몸이 멍들고 지쳐있던 사도 바울을 떠올려봅니다. 찬양 한 곡 제대로 부를 여유조차 없었을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깊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들으는 가쁜 숨소리 같은 찬양, 음치라 남들 앞에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흥얼거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화려한 기교나 세상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나의 영혼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진실한 중심이 아닐까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전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찬송으로 오늘 먼저 세 곡 들으실 텐데요. 한국기독남성합창단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바리톤 홍성선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난파소년 소녀합창단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 이렇게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의 감옥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생각해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갇혀 있었지만 그 암담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삶도 문득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 같고 마음의 여유라곤 단 1도 없을 때 말입니다. 그때 입술을 열어 주님을 부르는 것은 어쩌면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이 내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까? 내가 지금 이럴 때가 맞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목소리가 아니라

진하루 끝에 진음을 향해 뻗어올리는 그 진솔한 손길을 가장 반가워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작은 찬양을 올려드리며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유베스 콰이어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좋은 이웃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찬양이 흘렀나요? 화려한 기교나 멋진 목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나의 작은 순서리 같아도, 가쁜 숨이어도, 음치여서 남몰래 입술만 달짝이는 순간이라도 주님은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진심을 가장 먼저 알아봐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분의 따뜻한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안양시립 합창단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내가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여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갓난아기의 성장에 모유가 반드시 필요하듯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면 믿음은 성장할 수 없겠지요. 오늘 찬양의 숲 첫 찬양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이어서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두 곡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찬양의 숲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 늘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곤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꿀 수 있고 원망과 불평하는 언어에서 감사의 언어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뱉은 언어의 싹이 자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결국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나쁜 행동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유해한 환경에 발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나를 그곳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 두 곡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든든한 배경이 없으십니까? 배움이 짧거나 물려받은 유산이 없으십니까? 가족 중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사람 중 가장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나일 수밖에 없는 존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일생은 작고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증명해 보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겪는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전쟁에서 우리는 창과 칼이 있는 상대를 보고는 놀라 기가 죽어 주저앉을지도 모릅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두려워 한 걸음 내디딜 용기조차 없을 수 있지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전쟁은 내가 지닌 지혜와 지식, 스펙과 소유, 인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로 치르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 마음, 나의 믿음이지요. 때로는 싸움에 져서 울 수도 있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성실히 믿음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작고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됩니다. 작은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리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두 곡으로 찬양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질병을 겪고 나니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의 주의사항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주의해야 할 음식부터 운동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등 제가 평소에 알던 자잔한 상식들은 모두 환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제 몸에 맞춘 생활 습관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선생님, 저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저에게 주치의 선생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닥친 나쁜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몸이 버거우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일은 반으로 나누어 줄이고 좋은 일은 나누어서 배가 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내 머릿속에서는 좀 비워내야 몸이 좋아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불행한 자신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반복적인 생각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저의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그리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두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이렇게 권면하시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어떤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산이 움직였다고 하면 믿어도 사람이 변했다는 말은 믿지 말라는 중동 격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변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찬양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만 하겠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그럼 저는 마지막 찬양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 평안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 지혜를 얻고 자신의 길을 인도받기 위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찬양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유일하고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원래 누구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고 사람은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하는 자고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모든 우리 사람들을 음미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배도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우리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100%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100% 범죄하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100%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100% 이 죽음을 맞닥뜨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죽어서 끝이다. 만약에 인간이 죽어서 끝나서 무의 세계로 저 공기나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죽고 난 다음에 처자식이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멋대로 하다가 죽고 그래서 허무주의자들은 야 젊을 때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죽는 것이 최고다. 나이 들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젊을 때 내 마음껏 하고 죽자. 그리고는 마음껏 하고 쇼핑에 나오도 자살해 죽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는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왔다가 물질로 가는 유물론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이고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다. 엄마 배 속에 있을 때에 엄마 배 아니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나와보니까 엄마만 세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지구 밖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계와 은하와 엄마만 넓은 이 지구보다도 여러 수억만 배 억만 배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 거고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은 이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을 만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이미 인간에게는 구원자를 주겠다. 구약, 신약, 구약,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육법 전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인간은 죄를 범했지만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언제 태어날 것이고 태어날 때는 하늘의 별이 뜰 거고 태어난다면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엄마만 일을 하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의 기록이 다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 사실을 다 성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된 대로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 찔렸던 사람들,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40일 동안 안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수백 년 동안에 믿어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집어버리고 로마 황제부터 백신들이 전부 다 믿고 100%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로마조차도 황제부터 백신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는 연도까지 새롭게 정해가지고 지금 2022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해로부터 2022년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루도 아니고 1년에 50일, 52주 전부 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을 공휴일로 만들어서 기념일까지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죠, 약속.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고 난 다음에도 끝이 아니고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변기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은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안내위원들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영접입니다. 당신이 이 교회 오는 걸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영접이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폭탄 조끼를 입고 와가지고 교회를 폭발시켜버리겠다 그러면은 당장 신고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쫓아내고 거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실을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고 살겠다 받아들고 살겠다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 이 방법, 사람은 다 100% 죄이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다 죽어서 멸망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이 방법, 너희들의 그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이 사실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게 해주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는 방편,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고 남녀노소 차별 없고 인종 차별 없고 전부 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자들마다 13절에 보면 주를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간단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신 그 형량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으로 이미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를 믿는 자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무죄다. 무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공짜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미 엄마만 값을 치루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무죄기 때문에 이 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앞에 나왔던 그런 악독한 거, 무증한 거, 사람들 시기와 살인과 수많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사람들은 100% 멸망받아 마땅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와 죄책에서 벗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어제와 오늘 내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는 신분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미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은 언제 받느냐? 사람들은 구원은 언제 받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참 다 조건이 뭐라고? 믿는 것밖에 없어. 믿는 것, 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 아니면 아도 이미 얻었고 이미 얻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도 저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이미 그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우리는 눈을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죽으면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 들겠지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대신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구나. 그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옆집 아저씨가 와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귀가 와서 이런 마음에 속삭이고 나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래 말할지라도 어떤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뭐 나는 못되고 죄가 많은데 내가 구원받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구원에 관한 사항은

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고, 회개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까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내 자식을 호적에 파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 은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짜라는 뜻. 내가 값없이 공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다 구원받는다는 앞에는 전부 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나온단 말이에요. 너의 행위나 너의 죄나 다른 것 아무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이거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은혜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주관적인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 응답을 받고 팍 들어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불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법에서 혜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부모가 내가 자식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막 엄마한테 앞에 갔더니 막 몸이 떨리고 막 열이 나고 막 그런 감정이 솟아나야 아, 저건 부모가 내 자식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은 그런 마음이 있든 없든 무전하고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약 신약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을 나의 행위나 나의 감정이나 이런 데 두는 것은 이거는 마귀한테 판판이 지는 거고, 내 감정에 내 구원을 두는 사람들은 그 옆집 아저씨가 와서 너가 엄마가 아니라는 그런 말 때문에 보따리 사가지고 영도다리에 찾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인생에는 와, 나는 죄가 많고 앞으로 내가 죄 안 지고 살아갈 수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자녀가 됨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날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오늘 또 우리가 범죄하면 또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죄를 짓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 땅에서는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또 우리는 회개를 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성화의 그 과정을 이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내가 딱 깨닫는 순간에, 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받으러 와서 항상 물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럼 날짜가 언제입니까? 날짜를 묻는다니까. 매월 며칠을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 시점에 구원받았구나, 이게 아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들은 딱 예수 믿고 오늘부터 예수 믿게 그래서 딱 그 날짜를 아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어느 순간에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구원의 날짜를 물어서 날짜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이제 구원파 이단이란 말이에요.

0: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구약은 다 필요 없다. 구약에 있는 모든 법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요 사람들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단들에게 빠져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제라고 영접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 아무나 이해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멘하거나 믿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안해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이런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엄마만 혜택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용서를 받고 엄마만 신분의 특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을 내가고 꾸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은 됐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엉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회개하고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 831-7123 부산 세계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 겁니다. 9월의 첫 주 예배를 설레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란한 세상 살면서 한결같은 믿음을 끝날까지 지켜내길 도와주옵소서 간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이 생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때로 버겁게 여겨지더라도 그 면류관이 있기에 우리 다름질이 결단코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반석 같은 믿음, 이것만이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피아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겠고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일랑 무엇보다 먼저 내버려야 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결같이 미소가 지어져요.

장애, 어려움, 천국 소망이 한층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더 힘이 생깁니다. 6778님,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지금도 그러네요. 너무나 코끝이 찡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이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시인 되도록 이제 인생 사시면서 건강하게 살았어요. 장애나 아픔, 큰 병은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 백혈병이 생겼어요. 무서운 병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막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체념해요. 그런데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사연도 세상에 심정 목사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지금 그 병명을 들은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애, 어려움, 천국 소망이 한층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병에서도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저 덕분에 더욱더 힘이 생긴다고 해주셨는데 6778님 이 사연을 듣고요. 정말 많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치유될 줄 믿고요. 그리고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바다의 찬양 함께 듣죠. 하늘 소망.

네, 이번 사연은요. 9228님 주신 사연이에요. 아멘.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멘. 나의 작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아멘. 네, 9228님. 네, 제 기억으로 그동안 우리 함께 나눈 사연 중에 네, 아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네, 사연이었어요. 네, 아멘이 뭘까요? 네, 진실하다. 네, 그렇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도와주시죠. 귀신을 내쫓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손잡아 일으키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거죠. 지금 9228님 나의 작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네, 이렇게 구하고 있잖아요. 아이를 손잡아 일으키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 사연을 보면서 주님의 그 손길이 더욱더 깊이 느껴왔어요.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해가 제법 짧아졌어요. 사뭇 종종 걸음치며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던 비둘기들도 보금자리를 찾아들고 메새도 참새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직은 더운 공기가 남아있지만 머자나 찬바람이 불어오겠죠. 2026년도 어느새 절반에서 두 달이 더 넘어가고 있네요.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제1 신마산 교회 김계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를 본문으로 어떻게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래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비추는 사람에게 비친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재신 가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계와 행함입니다. 관계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원수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수가 아닌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과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의 마음에는 늘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가는 것에 큰 관심을 쏟지만 사랑의 관계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또 다른 본질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입니다. 시몬과 같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재림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첫째로 사랑하려면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제자반을 하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빠지지 않는 대답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은 눈물에?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희한하게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소그룹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빠진 적이 없는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다.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닙니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사랑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려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양보하는 거다, 쟁취하는 거다, 배려하는 거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모두 다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 이전에 사랑을 깊이 경험하라 하십니다. 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냐? 진짜 사랑을 맛보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 뭐 때로는 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까먹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자,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게 합시다, 늘 이런 말을 달고 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가장 큰 주제잖아요. 대답이 좋으면 바로 설교 끝내도 되겠습니다. 근데 대답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정 많고 주는 것 좋아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항상 미소 짓고 이러면 사랑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정말 사랑 많으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즐겨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늘 미소를 띠며 사람을 대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랑을 쉽게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는 사랑과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잘 베풀고 섬기는 호인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이 사랑 많은 사람이 되어버릴까요?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처럼 자신의 전 재산 바쳐서 헌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도 이것을 엄청 잘했거든요. 많이 바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주님 사랑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아지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원리가 다른 곳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의 원리는 시몬에게 들려주신 비유 속에 있습니다. 41절로 43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탕감해준 이 사람을 사랑하겠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정답이에요. 여기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얼만큼 사랑할까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사랑은 감정적이고 의지에 속한 문제라고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것에서 온다. 그럼 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랑이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능력이 사라지고 사랑이 점점점 쪼그라드는 공동체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바리새인 같은 의인들이 가득하고 친절하고 미소 짓고 나눠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만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목사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대번에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2주, 3주 막 죄에 대해서 연속으로 설교하고 나면 그때부터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와서 마음 편하게 안식 누리고 가고 싶은데 복받는 이야기 들으면서 힐링하고 싶은데 아니 목사님 죄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니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함정입니다. 저희들이 로마서 2장을 살펴보았는데 그때 유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더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았고 그 충분한 것을 다 갖고 있는데 막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애걸복걸하며 살아갈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 일이 없는 것이죠. 왜? 나는 의인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며 뉘우치는 가운데 용서받습니다. 죄사함,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느냐?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죄의 깊이를 깨닫고 그 흉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마주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죄사함의 그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그 죄악의 수렁에서 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요?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도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제자훈련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한 조각이라도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고 지금 내 삶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과 목마름이 있는 분은요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용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주님께 매달려서 죄사함 용서를 받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에 깊이 깨닫고 사랑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의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의인 대접을 받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제1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두 번째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깨달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 망치를 갖고 그 무릎을 톡 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탁 하고 서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이제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의지와 관계없이 톡 치면 탁 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람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억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쥐어 짜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쥐어 짜내다 보면 결국에는 지치고 힘들고 쉬고 싶고 짜증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억지로 향수 뿌리고 꽃단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이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자연스러운 사랑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 발 앞에 붓느냐? 예수님을 만나 너무 좋아서 흥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 죄지은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길 없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 주님 발 앞에서 울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머리로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몸소 행함으로 증명합니다.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시몬은 전형적으로 머리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멋진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적당히 하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내오지 않고 사랑의 입맞춤도 없고 축복의 향유도 붙지 않습니다. 시몬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보여주면 되지. 이 선지자, 이 유명한 사람 우리 집에 모시고 가면 사람들이 우와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이거에 저거에 뭐에 뭐에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여인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니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를 집어던집니다. 주님께 드린 이 향유는 어쩌면 자신이 결혼할 때 가지고 가기 위한 지참금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비자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 없이 주님께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그 발에 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리 안에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향유옥합이 우리의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재물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0: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쌈짓돈 털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향유옥합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늘 우리는 계산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계산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것이 가능한 일인지 늘 속으로 생각하며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깨뜨려서 주님께로 향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오전 예배만 열심히 잘 빠지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봉사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너무 바빠서 제자 훈련 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될 이유를 찾으면 끝없이 안 될 것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 된다. 여러분, 이것도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내 삶의 최고로 모시고 내게 있는 것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열정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드려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랑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항상 웃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랑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감사가 없고 짜증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봉사인가 억지로 하는 봉사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부목사 때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무슨 일을 시키면 항상 제 대답이 비슷했습니다. 에,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왜 목사님 이거 원칙이 어긋납니다. 우리 교회에 정해진 룰이 있는데 이 룰하고 벗어나는 거라서 안 돼요. 이유가 항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이유가 많아도 시키잖아요. 안 됩니다. 뭡니다. 뭡니다. 이러면서 시키면 해요. 예. 네. 나중에 선배 목사님이 저를 조용한 뒷골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오늘 막 기합이라도 봤나. 그렇게 목사님 따라가 봤더니 그 목사님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이유가 많다. 되네, 안 되네. 근데 내가 니를 보니까 참 희한한 것은 니는 그러면서도 다 하거든. 그럴 것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서로 기분 나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억지로 하긴 하는데 사랑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맡은 일이니까 잘 해야 되겠다는 제 욕심만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맡았으니까 해내고 내 이름도 드러내고.
1: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9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양산교회,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10일 목요일 신현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동광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 동부지부 주관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신약 집중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 말씀보험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 2026 선교 및 미래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000

8801번 마산 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노예 여전도연합회 9월 순회헌신예배가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창원 왕성교회에서 양충만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 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 가정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딸과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오랜 세월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계셨는데 참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다음 날은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한 번 더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아침에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가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 팀에는 의사도 있고 또 침을 놔주는 침술사도 있고 그리고 간호사도 있고 뭐 여러 의료인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해줄 수 있는 것 좀 다 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다른 곳으로 떠나자.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함께 가서 우리 이제 서울대병원 의사선생님도 계셨거든요. 내과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또 가서 진료도 해주고 또 침 놔주시는 분은 침도 놔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허리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히 욕창이 나서 정말 그 안에다 손을 넣는다는 거는 아예 도저히 제 마음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꼭 굳이 꼭 손을 넣어야만 합니까? 그냥 기도만으로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허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허리가 안 좋은데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완전히 엎드러지면서 주여 하고는 제가 손을 뻗쳐가지고 그 허리에다 손을 집어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왜 일어나다가 혹이라도 다치게 되면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서울대병원 의사선생님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고 하세요. 아, 무슨 전도사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의사선생님이 비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은 이제 의료봉사 간다고 본인이 이제 그 봉사활동 하겠다고 따라오셨던 분이거든요. 비신자로부터

전도사였던 제가 믿음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 근데 참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그래갖고 다들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분을 이렇게 세웠는데 아 이분이 일어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옆에 손을 다 놨는데도 딱 우뚝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뭐 이분이 일어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들 박수를 치고 뭐 또 우리 자매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걷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일어선 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 이상은 욕심이다. 이거 혹시라도 걷다가 이거 잘못하면 문제 생길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옆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진짜 믿음이 없네.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걸으라고 해보라고.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손을 놓고 걸으라고 하는데 이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뭐 2부 예배 때는 박수도 안 치더만 3부 예배는 게 좀 낫네요. 박수도 치고. 뭐 다들 뭐 정말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서울대병원 이 의사 선생님이 원래 믿음 없는 사람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별로 그다지 기쁘지는 않았어요. 제가 왜 그랬냐? 제 믿음이 다 들통났거든요. 제 믿음이 다 들통난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 듣고 가서 기도해 주자고 했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 허리까지 치면서 손까지 넣어서 기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이분이 걸을 거라는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비신자의 신앙만큼도 제가 믿음이 없는 저의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믿음이 다 들통나버린 거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입니다. 정작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 오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들통나게 되면 그보다 부끄러운 일이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그 간청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또 그거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적들의 피를 손에 묻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사실 온 세상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인 이 사람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주님께서는 오늘 그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고까지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먼저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만한 믿음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품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누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 가족,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집에 종이 일을 하다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하니 주님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요. 그냥 내 집에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쓰다가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지면 버려도 그만입니다. 그런 전제가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감까지 내려놓고 간구하고 있는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도 여러분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셨잖아요. 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백부장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의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믿음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요. 밤새워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해요. 여러분 우리 보고 왜 너희 예배 생활 열심히 안 하니? 너희 왜 기도 열심히 안 하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에 입은 백성인데 적어도 너희는 우리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우리보다 사랑이 더 커야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어야지.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다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니? 하고 기도 안 한다고 책망하시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예배생활 열심히 안 해? 예배생활 안 했다고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너희의 마음속에는 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없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 마을에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뭐 심지어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으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사를 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을 따르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겁니까? 자기들을 위한 겁니까? 자기들을 위한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다른 동네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만 머물러 주세요. 우리 곁에만 계셨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 병 고치려고 온 게 아니야. 이건 부수적인 거야. 하나님 나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거야. 내가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동네에만 머물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만, 우리의 예수님으로만 머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우리만 받고 싶은 거죠. 너무나도 이기적이잖아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백부장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전혀 이기적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타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집 하인을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의 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이 믿음이 너무 특별하게 보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상담교회를 보실 때 또 오늘 우리 성도들과 또 저를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야 내가 어디 다른 데를 가봐도 너희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오늘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세상이 차라리 낫네. 세상 사람들 인심이 더 낫다. 어떻게 너희는 인심이 그거밖에 안 되냐.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보지 못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의보다 우리는 더 큰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더 따뜻해야 되고 누가 봐도 더 사랑스러워야 되고 누구보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하인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지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황제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을요 식민지 백성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부장의 권위는 누가 부여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을 고역하는 것은 누구를 고역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를 고역하는 거예요. 오늘 그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권위가 황제로부터 온 것이라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거죠. 한낮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 앞에서도 사람들이 복종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예수님께 어떤 병을 가지고 와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우리 집까지 오지 아니하시더라도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까? 거의 대부분을 보면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또 내 식구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 집에 청하여서 아픈 식구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친구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집을 향하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순간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또 기가 막히게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대체 누구냐 한 여인이 있어요. 제가 주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는 그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죠.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빠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주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오시는 사이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곳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셔도 우리 오빠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가지고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이 깨끗이 나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을 할 때에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과 와서 직접 안수하여 기도해 주는 것과 전화로 기도해 주는 것과 기도할 때 내 이름도 하나 더 집어넣어서 기도해 주는 것하고 여러분 어느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까? 아 이왕이면 찾아와서 직접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가 전화로 기도해 주면 왜 안 오고 전화로 기도해 주느냐? 왜 전화로도 기도 안 해 주냐고? 여러분 고치는 건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목사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 더 좋죠.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면 더 좋죠. 어쩔 때는 그것도 안 될 때에는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성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좋죠. 근데 여러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꼭 이렇게 돼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편협한 생각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히 수제자 세 사람 데리고 변화산 다녀오시는 사이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 보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 70인 전도대 나가가지고 전도할 때에 막 귀신이 떠나는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명령하면은 귀신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도 안 떠나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야 이건 뭐 예수님이 뭐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귀신도 내쫓는다고 해서 왔는데 아, 이 제자들 보니까 이 별 볼일 없네.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더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할 수 있거들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그건 불신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다면 한번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주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이시라면 내 아이를 고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칠 수 있다는 거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어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게 반신반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건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믿고 구해야죠. 그리고 받은 줄로 믿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일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느냐고요.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부장 믿음이 대단했던 것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계속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더 큰 표적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참 희한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묘막측한 기적을 그냥 상식처럼 경험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너무 쉽게 까먹어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목인 고든 백성이라 고마운 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도 여길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릴 것을 알고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당부했던 게 뭡니까? 이 백성들에게 내가 저들을 위하여 행한 일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기억하게 하고 잊지 말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그래야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의 축복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하도 잘 까먹으니까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도 다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죠.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천연 자원을 가진 것이 많이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이 이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길을 자꾸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죠.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은요,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과 신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이 임합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오늘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돕기 위해서 오는데 예수님에게 이것이 폐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0: 왜? 그는 유대 땅에 로마의 백부장으로 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나라, 그 지역을 다스리려면 그 나라의 종교도 알아야 되고, 풍습도 알아야 되고, 전통을 알아야 돼요. 어쩌면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어쩌면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초청해갖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초대를 했는데 그 집에 방문을 했다? 그 집에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당대에 여러분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던 예수님이 오늘 이 로마 백부장의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종을 고치게 해서 내 집에 오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게 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내 집에 오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성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늘 받을 생각만 하잖아요. 나의 행동 때문에 혹이라도 하나님께 누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폐가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이런 생각 잘안 하고 살잖아요. 받는 것만 생각하죠. 오늘 이 사람은 내가 받을 것보다도 주님께 혹이라도 누가 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이것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소중하게 여기겠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죠.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생활을 해도요, 칭찬 듣는 인생을 못 살아요. 바탕이 좋은 사람은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그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진다니까요. 교회 생활 조금만 하고 예배 조금만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알기 시작해도요,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칭찬 듣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받고 내가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면 이거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려보내야죠. 이것을 내 안에다가 묵혀놓고 있으면 다 썩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마셔야죠. 이거를 다 마셔서 없애야 쇠물을 떠다가 여기다가 담아두지 않겠습니까? 먹지 않고 여기다가 계속 놔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도 썩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직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낼 줄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나는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간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언제나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나의 작은 믿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262-0770번 262-0770번 창원 상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에나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조에나입니다. 가을은 왠지 멋진 초대장을 받은 느낌이랄까요? 가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바람의 향기도 좋고 두둥실 떠있는 솜틀 같은 구름도 그림 같고 뜨거운 여름의 지난 날을 잘 버티고 잘 견딘 우리를 위로와 힘을 주는 듯 하네요. 그리고 좋은 이 가을을 잘 살아보라고 격려해주는 듯 합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는 가을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혹시 더운 여름의 핑계로 미뤘던 일들, 계획들, 만남들 다시 차분하게 마음의 열정을 꺼집어내보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멋진 좋은 시간 갖는 이 가을도 꼭 필요하겠죠? 오늘 첫 곡 띄웁니다. 테너 구경종의 음성으로 은혜, 천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테너 구경종의 풍부한 성향과 힘있는 목소리로 은혜 들으셨습니다. 아무리 지독히 더웠던 여름도 태풍도 때가 되면 지나가고 때가 되면 가을이 문득 찾아오듯이 우리의 삶의 힘듦도 언제 끝날까 하고 생각해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더디고 힘들고 희미하게 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꼭 붙들고 있으면 때가 되면 가을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면서 그 힘듦도 끝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기에 그 힘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겠죠.

방금 들으신 곡은 소프라노 손예지의 목소리로 찬양의 이유 되신 주 들으셨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믿는 것은, 한 가지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만큼은 꼭 붙들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첼로 연주로 빈들의 마을은 풀같이 감상해 보시죠.

기초의 중요성.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는 일본 도쿄의 특급 호텔을 건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프랭크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기초 공사를 오래 진행했죠. 공사를 시작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건물 모양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도쿄 한가운데에서 몇 년 동안 세워질 기미도 안 보이는 건물은 당시 큰 이슈였고, 일본의 유명 건축가들은 기초가 중요해도 너무 오래 걸린다며 공사비 횡령을 의심했죠. 총 건축 기간은 다른 호텔에 두 배나 걸려 쓸데없이의 시간 낭비를 한 대명사로

이 호텔의 이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년 뒤 이 호텔의 진가가 발효했습니다. 내진 설계가 된 튼튼한 건물들도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 동경에 발생했지만 프랭크가 세운 제국 호텔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프랭크가 세운 제국 호텔은 이후 일본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100여 년 동안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인 왕족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튼튼한 기초는 크나큰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위해 경건한 생활의 기초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 들으신 곡은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훌륭한 예술가도 운동선수도 항상 기초를 더 다져나간다는 것은 공통된 명백한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힘들수록 단순하게 처음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주님과 같이 들으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신 곡은 제이어스의 노래로 은혜로다 듣고 오셨습니다. 급변하는 불확실한 시대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도 가정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중심에 주님을 품고 있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단단하게 그 기초가 뿌리가 잘 박혀서 단단한 믿음의 반석으로 굳건히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은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실까요? 게드 보컬 밴드의 노래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You are my all in all 함께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잉글리시의 호른과 오보의 연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준비했습니다.

기도의 편지.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평안 안에서 안식하고자 주께 나옵니다. 주의 얼굴빛이 저를 비추시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저의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의 임재 안에서 편히 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무리 바쁜 순간에도 주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주의 평강의 빛 가운데 살아가오니 성령께서 제게 은혜의 말을 주셔서 저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닿게 하소서. 은혜로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는 조애나였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9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양산교회,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10일 목요일 신현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동광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 동부지부 주관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신약 집중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 말씀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 2026 선교 및 미래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801번 마산 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9월 순회헌신예배가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창원 왕성교회에서 양충만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의 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 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의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전도 축제 발대식인 오늘은 전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전도는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조금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그는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칠 때 도망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야, 나 그때 참 섭섭했어. 내가 십자가 달릴 때 너 뭐 했냐? 그런 질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인데 그 이후에 너는 어떻게 살래? 너의 계획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만한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왜 사랑을 물으신 것일까요?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봉사는 노동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배는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헌신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교사에 필요하고 찬양대에 필요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에 있어서 첫 번째 순서이고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로 함께 있고 싶음입니다. 저의 연애 시절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원후에 일도 하고 있었고 또 졸업 논문도 쓰고 졸업 시험도 준비하고 교회 사역도 하는 가운데 거의 매일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부산의 서쪽이라고 하는 하단에 살고 집사람은 동쪽 끝인 해운대로 가는 길목에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서, 그래서 해운대로 가는 그 길목까지 집사람을 배웅을 해주고 해운대에서 하단으로 오는 240번 버스 막차를 타고 하단으로 옵니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사람에게 또 편지를 적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지금 하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넘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린 어느 목사님의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은 웬일인지 바람을 피워서 딴 남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벌써 뭐 4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다고 우리는 이해는 안 하지만, 용서는 안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누나가 문제입니다. 바람 피워서 딴 살림을 차린 남편을 잊지 못해서 몰래 남편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서 몰래 숨어서 남편의 출퇴근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이분의 낙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어떤 목사인 동생은 그 누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누나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부터 주님을 남편 삼아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실한 주의 여종으로 그렇게 생애를 살아갔다는 얘기를 저는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이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늘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3절 가사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이 찬송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은 오스틴 마일즈라는 분인데요. 그는 요한복음 20장을 읽고 그 말씀에서 큰 영감을 얻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마일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가장 위대한 아침은 요한복음 20장의 한 동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안식일 지나 첫날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밖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와보니까 시신마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만 처음에 마리아는 그가 묘지 관리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 때 비로소 그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마리아야 하신 그 한마디가 마리아의 절망과 슬픔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스틴 마일즈는 이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했던 그 감격의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이 찬송시의 영문 제목은 Come to the Garden Alone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동산에 홀로 왔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죽으신 주님이라도 그 무덤 밖에서라도 그 주님 앞에 서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엄청난 감격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내가 주와 함께 누리는 이 기쁨, 이 감격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그는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그는 내 노래의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면 내가 짓는 서툰 시의 주제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음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그분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와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세귤라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것 가운데 특별히 아끼고 가장 귀하게 간직하는 개인적인 보물, 특별한 가치를 지닌 소유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라는 말이 세귤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세귤라,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보물,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사람이 여러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별로 특출한 것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세귤라, 나의 특별한 보물, 세상에 가장 진귀한 보물이 많을지라도 그 보물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진귀한 보물, 세귤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행복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찬송가 94장 후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 무엇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흘려듣지를 않습니다. 지나치듯 말한 것도 기억합니다. 그의 한숨소리에도, 그의 작은 그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고 반응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찬송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귀 기울임입니다. 사랑은 그의 작은 말소리 하나도 흘려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의 말을 내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의 말을 내 삶으로 옮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 사랑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일을 내가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사랑하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의 주변에 있는 뭇 영혼들을, 그들을 말씀으로 먹여라. 복음으로 먹여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 부탁을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고 그 부탁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저 주님 사랑하는 것,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전도인 줄 알고 전도 축제를 앞두고 주님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단순히 십자가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오직 예수와 십자가뿐이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고 그의 선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첫째로 자신이나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첫째, 그는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는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북의 목의 모든 혈통에서 순수 유대 혈통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석학이라고 인정받던 가말리엘 박사에게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아마도 요즘으로 치면 박사학위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유대 사회의 최고 의원인 사내들인 회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철저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보니
세상적인 자랑, 인간적인 자랑,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나를 위로하고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주님의 사랑의 표시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의 삶에 에너지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와는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자랑, 인간적인 모든 자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 사람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사원이 회식 자리에서 자기 부서 부장이 몇 차례 지갑을 열어보면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이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부장님, 그 지갑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렇게 지갑을 열어보고 미소를 지으십니까? 아마도 엄청난 돈이 들었거나 아니면은 곧 발표될 로또 복권이 들어서 그거 기대하면서 웃는지 뭐 이런저런 의심을 가지고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이 웃으면서 지갑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모두 어린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부장이 말합니다. 내 손자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는데 폰 바탕 화면에도 폰에 저장된 사진들도 전부 손자 사진이었습니다. 태어난 직후의 사진, 첫돌 사진, 유치원 사진. 뭐 굳이 보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부장님은 손자 자랑하실 때 얼굴이 달라지시네요. 그러자 부장은 부끄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너무 예뻐서 말이야. 너무 좋아서 말이야. 내가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자보다 못합니까?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자랑거리인데 왜 우리는 예수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나를 용서한 예수의 십자가, 나를 살린 예수의 십자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예수의 십자가, 영원한 생명을 준 예수의 십자가, 오늘도 내 노래의 이유가 되고 내 기도의 근거가 되는 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그 놀라운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쉬운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의 자랑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이 우연히 왕을 만났습니다. 왕은 소년을 자기 옆으로 불러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고 작은 선물까지 주는 겁니다. 왕을 만난 후 집으로 가면서 소년이 얼마나 기쁘던지 껑충껑충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나 오늘 임금님 만났어. 다른 친구를 만나도 임금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그 자랑은 하루가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위 어른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같은 이야기도 수십 번을 하는구나.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소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왕, 세상의 대통령을 만난 사람도 그렇게 자랑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주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왜 예수 만난 이야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가 세상 왕보다 못합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못합니까? 새 차를 사면 새 차 자랑을 하고, 맛있고 좋은 식당을 만나면 그 자랑을 하고, 좋은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을 만나면 그거 소개한다고 정신없는데, 정작 나를 만나서 나에게 이 큰 기쁨과 내를 주신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못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 용서하시고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성경을 다 얘기하라고 합니까? 성경 몰라도 됩니다.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하라고 합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전도는 그냥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이야, 내가 그렇게 힘들거렸을 때 예수님이 내게 빛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셔서 나의 길이 되어주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냥 그렇게 예수 만난 자랑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한 나그네가 거의 죽어가기 직전에 사막에서 보기 드물게 맑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물을 마시고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서둘러 사막길을 가던 그가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샘으로 돌아오면서 그 샘으로는 길목에 있는 바위에 화살표를 새기고 돌을 긁어가면서 글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샘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이 표시를 따라가십시오. 그 일을 하느라고 거의 하루를 허비한 겁니다.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 사막 한가운데서 시간을 허비합니까? 왜 빨리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살린 물이라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양심적인 것 아닙니까? 이 물 때문에 광야길을 걷던 내가 살아났다면 누군가 이 사막길에서 물을 마치지 못해서 죽어갈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작은 표시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양심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 놀란 은혜와 영광을 누립니다.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받은 복이 많은데 지금 슬퍼하는 자들에게, 지금 고통하는 자들에게, 지금 죽어가는 자들에게, 지금 실패한 자들에게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은 선한 양심, 거룩한 양심이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 자랑은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 기쁨을, 내가 경험한 이 복을, 내가 경험한 이 영광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그것이 그냥 자랑이 아니라 양심적인 일이고 도덕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이 생명을, 여러분이 경험한 이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한 이 영광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들도 이 영광과 생명에 참여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과 자랑이 만나면 그것이 곧 전도가 됩니다.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감추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그것이 곧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주님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그것이 전도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그냥 실룩거리고 간질거리는데 차마 내가 먼저 말은 못하겠고 내가 어떤 대화 중에 하고 말을 끝내려고 하다가 상대방 때문에 묻히고 하는데 계속해서 내가 막 안달이 나 있는 모습을 눈치 빠른 누군가가 뭔 얘긴데 뭔 얘기하고 싶어서라고 물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화하는 사람이 지독히도 눈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이 그냥 입이 실룩거리는 것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는 게 있는데 그걸 몰라주는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실룩거리는데 뭔 얘긴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물어주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하라고요? 있잖아,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 내가 소개한 그 목사님의 누나처럼, 내가 바보 멍충이처럼 바람피운 남편 못 잊어서 그 가슴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그런 바보 같은 내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래 좋네, 너무 좋네. 그게 전도고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 예수 자랑하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전도축제 9호를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이다. 두 번째, 전도는 자랑이다. 제가 전도는 하면 여러분은 사랑이다. 전도는

0: 하면 사랑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1: 사랑이다.
0: 전도는
1: 사랑이다.
0: 그래도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없으시죠? 그냥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주님 누군가에게 내가 말은 못하겠고 예수님 이 복음 그냥 전하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그냥 손을 꺼집고 한번 가보자. 내가 지금 말은 못하겠고 가만 안다. 그렇게라도 예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으로 바꾸어 그것이 전도되게 만드는 여러분의 하반기가 되시고 그래서 10월 25일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로 이전을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42-6464번 마산 신광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보라네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해피프레이즈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팽원진 목사입니다. 9월의 첫 주일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력은 9월로 넘어갔는데 마음은 여전히 지난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했던 일, 마음 아팠던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9월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첫 번째 준비한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네, 오너인팅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제이워십의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네, 광야는 길을 찾기 어려운 곳이고 사막은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길과 강을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그렇기에 9월에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십시오.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저스 제너레이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청관웅의 Jesus Generation, 피아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새로운 달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지난번 실패해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시작하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새롭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애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해피프레이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주일 저녁 해피프레이즈의 팽원진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십시오. 샬롬.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내셨는지요? 즐거운 일이 많지 않았고 감사할 일을 찾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일들 가운데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들, 찬송할 일들이 너무 많죠. 시작하며 읽어드렸던 시편 104편에는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신 이 세상과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크필드리츠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참 아름다워라 강찬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시편 104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라우다테 도미눔, 소프라노 백인함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마뉴의 주제, 조지 비브리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황지영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좋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귀하신 이름,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이름 예수. 주 사랑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이름. 생각만 해도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한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나무의 내 찬양,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소프라노 고선혜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원했던 찬양이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임승종의 찬양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매일매일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인자와 긍휼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자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미국의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유전 중에 큰 유전이 하이츠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츠는 자기 집 밑에 돈덩어리 유전이 있는 것도 모르고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에 흐르는 검은 액체가 이상하여 파보니 거대한 유전이었습니다. 하이츠라는 사람은 금사발을 들고 구걸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금사발을 들고 구걸하는 자, 바로 몰라서 구걸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앉아 구걸하던 거지를 일으킨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앉은뱅이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거죠. 모르면 구걸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릴게요. 유수영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여서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면면장,

즉 벽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데 결국 알아야 그 벽 보는 것과 같은 처지를 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여서 손해보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가 봐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진짜 돈과 똑같았답니다. 그는 화폐 위조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천재적인 그림 솜씨를 가지고 왜 감옥 생활을 하나? 그림을 그려 먹고 살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천재적인 소질을 나쁜 곳으로 썼습니다. 그 천재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말씀해 보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장소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성전이었죠. 성전 미문입니다. 이 성전 미문은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 기적을 주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40평생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전, 기적의 집 앞에서 40년간 앉아 기적을 한 번도 기대하지 못하고 오로지 구걸로 연명했던 그런 거지, 바로 몰라서 구걸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만 했던 어리석은 안진뱅이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의 은총을 경험하며 또한 그 성전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바로 그것이 은총의 자리요 하늘의 축복이 이슬처럼 내릴 것입니다. 최유정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어서 찬송 들으셨습니다. 성전 미문은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는 알지 못하여 그 축복의 자리에 구걸만 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시간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 구걸한 장소가 바로 축복의 자리였는데 시간적으로도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구걸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루에 세 번 정기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9시, 12시, 3시 우리의 시간으로 그렇게 되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란 수많은 응답과 기적이 있는 말 그대로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새벽을 깨우는 시간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아무도 전화하거나 문자해서 혼란하지 않게 하죠. 온전히 하나님만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낮에 한

1시간과 새벽의 1시간은 전혀 다르죠. 그러나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는 이 축복의 시간에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은 기도 시간인데 구걸 시간으로 보냈다는 말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40년 동안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그저 몇 푼의 동전만을 구걸했던 앉은뱅이 불쌍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축복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축복의 시간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하려 큰 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안성진이 부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기도였습니다. 성전미문에 앉은 40년 된 앉은뱅이 기도 시간이 축복 시간인데 그 시간에 구걸을 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죠. 가장 소중한 시간, 기도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전미문에 앉은 앉은뱅이가 또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12살부터 성전을 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3세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많은 시간 성전을 가까이 하셨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앉은뱅이도 바로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눈이나 또 과거에 분명히 만났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눈.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저 몇 푼의 구걸을 할 대상으로 보았던 거죠. 가장 소중한 만남을 구걸로 보내어 버렸습니다. 바로 모르기 때문에 구걸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얘기도 있죠.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는 단 한 번의 귀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윽박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려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나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앉은뱅이는 40년 동안 구걸만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지나다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구걸하였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쌍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바디메오처럼 매달렸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이신지 능히 자신의 질병을 고치실 분인지 알지 못했기에 구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인생 속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 좋은 만남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만남, 축복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구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방은미님의 음성입니다.

영국의 잔 월턴이라는 사람은 26살 때까지 되는 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심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술, 담배를 끊고 월급이 아주 작은 점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더라도 하여 옮길 것이요. 존 월터는 결심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나에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겨자씨를 날마다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어 다녔다고 합니다. 후에는 유명한 실업가로 크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월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어 봅니다.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음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반문하며 나를 돌이켜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들으시겠습니다.

유명한 골동품 상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자기 그릇인데 개밭 그릇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골동품 상회 앞에 묶여있던 강아지의 밥그릇이죠. 골동품만 어느 정도 아는 분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 알아차릴 만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골동품 상회 개가 그 그릇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골동품 수집가가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상회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개를 나에게 팔 수 있나요? 가격은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골동품 수집가의 생각은 개를 사면서 개밥그릇을 함께 얻을 거라는 기대였던 거죠. 주인이 말했습니다. 원래 30만 원 정도 되는 개인데 50만 원 주면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은 재빨리 50만 원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50만 원을 받아서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제 개를 산 고객이 웃으며 말합니다. 개와 함께 저 밥그릇도 끼워주는 거지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 그릇은 안 팝니다. 저 개 밥그릇 때문에 개를 수없이 팔고 있습니다. 몰랐으면 손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서 더 큰 이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성전이 얼마나 축복의 자리요 축복의 귀한 시간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여 구걸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안진뱅이 거지였죠.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만남의 복,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알고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예수 닮기 원해.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무표정한 100명 중 웃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모두가 침묵하고 단 한 명이 노래한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서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중 사랑을 굳게 믿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처음으로 웃고 처음으로 노래하고 처음으로 일어서고 처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두 번째로 웃는 사람, 세 번째로 노래하는 사람, 네 번째로 일어서는 사람, 다섯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날 테니, 당신의 닮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테니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너무도 감동이 돼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가운데 사랑을 굳게 믿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기뻐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을 모시고 오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힘찬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많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잘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도 잠시 놀라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극도로 힘든 상황, 더는 기다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계속 그분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기다림의 결론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신실한 자들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라고 한 것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힘든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며 기다리는 것은 분명 죽을 만큼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라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래야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셨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다 금세 지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굳게 믿고요. 오늘도 힘차고 밝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방송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중세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아퀴나스를 알아보지 못한 목욕탕 관리인이 거칠고 볼품없는 차림새를 한 이 아퀴나스의 모습을 보고 가난하고 무식한 불황자로 오해를 하면서 호통을 치고 빗자루로 밀쳐냈다고 해요. 그때 아퀴나스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아퀴나스야 이렇게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황급히 도망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다는 이유로 저 사람에게 천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거칠애와 위선적인 신앙을 보시고 똑같이 여기시겠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모습이나 타인의 시선에 치중해서 경건한 척 포장하며 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내면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순간에 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아퀴나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이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 그리고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마음의 예배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연현상을 보고 기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자연 현상까지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잘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듯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영생을 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인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겉모습만 꾸미고 자기 죄를 모르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을 부인하는 외식이고 위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의 어머니가 독실한 러시아 정

종교회의 신자였다고 합니다. 스탈린의 어머니는 아들이 위대한 성직자가 되기를 바라며 신학교에 보냈지만 권력을 잡은 스탈린은 무신론 정책을 펼치면서 수많은 종교인을 박해하게 되죠. 나중에 어머니가 노년에 임종을 앞두고 계셨을 때 스탈린이 마지못해서 문병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슬퍼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참 안타깝구나. 차라리 네가 사제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자 권력에 취해 있었던 스탈린은 어머니의 이 마지막 진심어린 충고와 신앙적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굳어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원웨이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예라모십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하라모십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야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밭을 팔아서 그 일부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부는 마치 자기가 전 재산을 들인 것처럼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경외를 받고 싶어 했죠. 하지만 부부의 실상은 마음에 가득한 탐심과 허영을 숨겨두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부부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준엄하게 꾸짖게 되죠. 그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화려한 종교적인 포장, 남들에게 보이는 거룩한 겉모습, 여기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면의 숨은 죄와 위선을 회개하지 않고 거칠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무서운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싱스퍼레이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싱스퍼레이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했고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였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화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그들은요 자신들의 경제적 풍요와 종교적 활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영적으로 날씨가 아주 맑고 평안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 우린 괜찮아, 아주 잘 믿고 있고 뭐 잘 살고 있고 아 너무 좋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리신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내면에 가득한 영적 파산과 추악한 죄의 실상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겉포장만 번지르르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들의 외식을 토해내겠다고 경고하셨죠. 세상의 날씨와 경제적 징조는 예리하게 분별하면서도 자기 영혼의 벌거벗은 죄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깊이 슬프시게 해드리는 영적 위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위선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춤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호산나 싱어즈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파워워십의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파워워십의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두 노인이라는 소설에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맹세한 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유한 노인인 엘리 셰프는 순례길에 오르기 전에 온갖 치장과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과시했는데요. 반면에 가난한 노인인 이핌은 출발 직전에 흉년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이웃 가족을 발견하고 자신의 순례 경비와 먹을 것을 전부 나누어 주느라 결국 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진짜 영적인 성지 순례의 의미를 깨달은 엘리 셰프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장소나 화려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자기 죄를 애통해 하는 심령임을 결국 깨닫게 되었다고 이 소설에선 이야기하고 있죠. 겉모습만 순례자의 옷을 입고 남들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자신의 의를 뽐냈던 엘리 셰프의 이 노인의 모습은 정작 자신의 내면의 죄와 이기심은 돌보지 못하고 외식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마치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노인 이핌처럼 그렇게 겸손과 진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온기장의 내 마음 다해, 예수손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이의 내 마음 다해, 예수손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이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고 속의 죄를 보지 못한 외식의 진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비유였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뭐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완벽한 종교인으로 보였죠. 바리새인은 기도를 시작하며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옆에 있는 이 불쌍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화려한 종교적 외양과 도덕적 스펙을 치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에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 교만과 위선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 세리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고백한 세리가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종교적 행위와 타이틀로 반짝반짝인다고 할지라도 내 안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거칠에만 취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가장 큰 부인이며 가증한 위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요, 늘 날마다 정직한 삶,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마지막 곡 제이어스의 정직한 예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옛날 어느 부부에 남편은 청각장애인이고 아내는 시각장애인인 부부가 있었대요. 이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앞을 못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고요. 남편은 듣지 못했으니까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 수 없었대요. 어느 날 마을에 기적을 행하는 마법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부부는 마법사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 부부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어 장애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내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당신이 못생겼을 줄이야. 그러자 남편도 외칩니다. 아니 당신 목소리가 이렇게 끔찍했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구먼. 둘 다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죠. 근데 우리에게 뭔가 울림을 줍니다. 부족한 것이 꼭 불행만은 아니고요. 많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자족하는 삶, 내 삶 그대로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그 영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나의 삶 그대로를 진정한 감사로, 찬양으로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시와 그림에 감사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사랑나무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앞선 두 찬양 모두 언제나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좋은 찬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부족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복된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기다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감사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노인팅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목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고요,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똥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 향한 그 사랑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감사의 마음,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구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다시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악착같이 죄를 끊어내야만 하는 무거운 숙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루터가 이 말을 남긴 진짜 이유는 사람의 종교 행위나 외적인 반성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진짜로 맛본 사람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죄가 미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꿈꾸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연희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조시 몰드윈의 Time and Time Again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웨바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Shea Norman의 Tea So Sweet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arah Groves의 He's Always Been Faithful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레인보우 브릿지의 주님은 내 호흡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느 인생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나 주의 도움받고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이어지는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인데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과도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만 가득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또 주님의 동행하심의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천국과도 같은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세상에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천국과도 같은 삶일 겁니다. 오늘도 근심 걱정을 버리고 천국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방송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또 함께 나눌 은혜의 사연들,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에서는요 북한 땅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을 나눠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과 남한의 자세한 월요일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 바로 북한 선교, 복음 통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와 물질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섬기게 하신 결과가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4천 명이 넘는 탈북민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 탈북민 성도의 간증을 만나보실 겁니다. 사선을 넘어 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금부터 유 형제님의 이야기 만나보시겠습니다.
1: 2019년에 우리 군의 중부전선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지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태어날 나라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냥 태어났어요. 네, 제가 살았던 그 마을이 DMZ하고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을 알아버렸죠.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살아갈 나라를 선택을 했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어찌 보면 감사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이런 생활이 더 저에게 감사함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있었을 거잖아요. 저도 세뇌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제 생각이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거잖아요. 제가 나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열성분자였어요. 네, 공부도 잘하고 뭔가 노동당 그에서 가르치는 걸 착착 잘 받아들이고 했는데 어느 날 산에 약초랑 이렇게 캐러 갔는데 전단지를 제가 보게 됐어요. 전단지를 보는데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나? 그리고 김정일은 과연 신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그에 대해서 의심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멘트 속에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김정일이 과연 신인가? 그가 신이라면, 그렇게 위대하다면, 북한을 이 상황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정말 몸이 약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살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과연, 그들이 과연 정말 신에 가까운 뭔가 그런 인물들이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갈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사실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하나 좀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백두산 답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백두산 답사를 간다는 거는 그래서 나름 열성분자들을 선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백두산을 쭉 걸으면서 중국 국경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삼천리 금수강산 내 나라는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제가 매일 배웠는데 중국을 보니까 이 북한의 상황이 정말 앙상하게 산에 그냥 나무가 하나도 없고 뼈만 남은 산 같은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로구나. 저게 중국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으면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또는 뭐 정치랑 얼마나 잘했으면. 사람들이 근데 사람이 그냥 신앙이 없거나 그러다 보면 가장 그 밑에 심리적으로 그걸 질투를 하더라고요. 질투를. 저 중국, 저놈들, 이러면서 저랑 같이 갔던 학교 동기들, 다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저 똥대놈들, 뭐 이러면서 비판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비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우리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 왜 저걸 비판하나? 난 저걸 내가 이 땅을 내가 지금 북한에서 살아가는 이상, 나는 북한을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거다. 이렇게 제가 거기서 마음을 먹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쭉 복무를 하는데, 뭐, 열심히 했어요, 군대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도 뭐 빛이 안 나더라고요. 똑같이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을 때는 뭔가 노동당의 그 연줄이 있는 그 친구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안 됐을 때는 모든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저는 참을 수가 있어요. 네, 참을 수가 있는데, 더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제가 앞으로 군대를 전역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 민간인으로 살아갈 때 걱정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미래를. 근데 제가 일을 해도 일한 만큼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수를. 그리고 그걸 달라고 하면 사상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땅을 이걸 바꿔야지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은 모든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다잘 살아갈 수 있는 땅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땅은. 정치 시스템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다가 한국행이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빠른 시간에 대한민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랜 시간 없어지면 알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간다 하고 고민하다가 DMZ로 가야 되겠다는 오랜 고민을 했어요. DMZ 앞에까지 이렇게 왔죠. 와서 제가 그 전에 제가 한국 갔다 오겠다고 형한테 이야기했어요. 난이 땅은 진짜 못 살겠다. 저희 형은 뭔가 본게 크게 없어요. 저는 북한에서 운전병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걸 경험을 하고 많은 데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노동당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깨우쳐버린 거죠. 근데 제가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네가 뭐라 미쳐가지고 네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멸살되고 네 생각은 달걀로 바위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노예만큼도 안 되는 땅인데 왜 우리가 여기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발피더라도 한번난 진짜 대들고 싶다. 달걀이 되더라도 나는 바위를 때리고 싶다. 내가 먼저 달걀이 돼서 바위를 때리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두 명, 세 명이 생겨서 깨진 달걀이 바위를 덮어버리고 말 거다. 이렇게 형한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DMZ 철책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형하고 헤어져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DMZ 넘어간다는 게. 앞에 불빛이 쫙 있고, 그리고 철책 있고.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냥 계속 밟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미래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그래서 사람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어디엔가 신이 있다면 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고 이제 선택한 이 길이 저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길이 틀리지 않고 옳은 길이라면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눈물을 진짜 펑펑 흘리면서 십자가를 딱 그었어요. 긋고 그다음에 출발을 했죠. 제가 뭐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왔어요. 전 DMZ 넘는데 3시간이 안 걸렸어요. 네, 북한을 딱 떠나서 3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철책 앞에까지 가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뛰어나옵니다. 군인들이 저를 다 발견하고 귀순할 의사가 있는가? 남쪽으로 내려오라. 이렇게 귀순 유도를 해서 제가 철책 앞에까지 갔죠. 가니까 총 들은 군인들이 쭉 뛰어나오더니 저를 이제 쭉 감쌉니다. 감싸는데 또 그렇잖아요. 뭔가 그래도 비장한 각오를 품고 온 놈인데 제가 거기에 뭔가 쭈글탱이처럼 모습을 보이면 이게 가오 빠지잖아요. 그 옷깃이랑 좀 이렇게 좀 바로 하고, 그리고 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이라든가 찍어서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쭉 꺼내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장비들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고 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치도 망설임 없이 저는 내 집에 내 발로 찾아왔는데 왜 묵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절차니까 따라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 대꾸를 못하고 묶여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딱 꺼내려고 시작을 할때 그런 말 하지 마 하더라고요. 당신은 여기서 살던지 아니면 판문점으로 우리가 보낼 거야. 두길 중에 한 길을 택해. 그러는 거예요. 참 막막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대한민국 여기 와서 제 혼자 살면 제 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떡해요? 네. 그런 마음에 상당히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판문점으로 보내겠대요. 여기서 안 살면. 판문점으로 보내겠다는데 제가 거기다 더 뭐라고 해요. 판문점으로 보낼 것 같으면 날 죽여서 넘겨라. 그럴 일은 없다. 하고 하다가 제가 살겠다고 그다음에 네, 사인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뭔가 5년 동안 쌀밥에 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뭔가 주변에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너 하나님 믿어봐라 이렇게 권하실 때 아니 내가 주체 세상도 안 믿었던 놈인데 그걸 무슨 하나님을 믿냐고 이랬어요. 사실 그 김일성 그 시스템이 우리 하나님 그 성경을 똑 따다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내가 그걸 왜 믿냐고 이렇게 대꾸를 했죠. 그리고 쭉그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힘들었거든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외롭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운이 빠질 때마다 제가 왔던 철책에 갑니다. 철책에 가서. 내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내가 철책을 넘어왔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정말 눈물이 비 오듯 쏟아내립니다.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그리고 다시 와서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물론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왔다고 했지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는 이거는 내 용기로 또는 나의 선택으로 온게 아니로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그런 계획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처음에 성경을 폈을 때 졸리더라고요, 상당히. 지금도 졸려요, 사실. 네, 지금도 제가 성경을 완독을 못했어요. 졸려가지고. 노동당에서 성경에 대해서 엄격히 통제하거든요. 성경 보지 마라. 성경을 아주 그냥 최고의 불언서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엄청 궁금했어요, 제가. 대체 성경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 노동당이 이렇게 무서워할까? 그리고 와서 제가 성경을 펴봤는데 졸리더라고요. 네,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마음에 와닿던 그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 공부를 할 때, 이게 준비를 할 때, 저에게 교무부장 선생님이 신앙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가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신앙에 대해서 그 불신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 짜증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에 싫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이 삶을 통해서, 아니,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만 하지 않나. 그리고 그분도 있고,
제가 또 아는 형이 있어요. 형이 이번에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여기 한국에서. 그분도 보니까, 아니, 내가 저 형이 믿는 신앙,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직도 믿어지진 않거든요. 네. 저는 과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과학. 어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오늘 일어날 수는 없어요. 어제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살아나야 예수님이 그때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과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게 논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부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무부장 선생님, 그리고 제가 알았던 형, 그리고 그분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나도 삶을 살아갈 때 최소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재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언제든 추가 공격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뛰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G20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산업과 과학기술, 금융 분야에서 잇따라 회동하며 양국 공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의 97.7%에 이르면서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한 데 이어 산하 정치범 수용소의 지휘관리체계와 수감자 관리 방식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아시아에서 자녀 한 명에게 고품질 제품을 사주는 이른바 골든 키즈 소비가 확산하면서 한국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K-POP과 K-드라마로 한국 문화를 접한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유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재개된 이란 공습과 관련해 공격이 너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군은 지난달 30일 약 한 달 만에 이란을 공습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도 추가 타격에 나섰고 이란 역시 미군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시도하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시스템, 기뢰 투하 시스템 등을 다시 구축하려 하고 있었다며 이 가운데 기뢰 투하용 로켓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이 매우 강력했다며 미국은 원할 때 언제든 추가 공격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국민들에게 언제 봉기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는데 관련 질문에 이란 정권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란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개전 당일에도 공격이 끝나면 정부를 접수하라는 취지로 이란 국민들에게 사실상 정권에 맞선 봉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2% 오른 배럴당 $90 2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90를 넘어선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인데요. 브렌트유 역시 4.6% 오른 배럴당 $94 6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다시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기 국채 금리도 일제히 뛰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8%로 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5.2%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독일 10년물 금리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았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4%로 넘었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3.99% 급락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도 2.85%, 대만 자치안 지수도 1.67%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G20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산업과 과학기술, 금융 분야에서 잇따라 회동하며 양국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마이클 크라시오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일본 과학기술정책 담당상과 만나 일본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했는데요.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의 첫 국제 파트너로 참여해 AI 분야에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도 지난해 미일 무역협상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만났는데요. 일본은 앞서 5,5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정했고 석유와 가스 수출 시설, 화력발전소, 소형 모듈 원자료 건설 등 구체적인 사업도 발표한 상태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미일 동맹과 거시경제,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정책 공조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98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나 증가했는데요. 월간 수출액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고 수출은 15개월 연속 월별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6,93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 달러의 97.7% 수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올해 남은 넉 달 동안 약 3,066억 달러를 더 수출하면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데 월 평균으로는 약 766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최근 월간 수출이 900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달성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경제 성과를 두고 지난해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상전 벽해라고 평가하면서도 잠재 성장률 3% 복귀와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설 경우 세계 수출 순위에서도 한 단계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편한 데 이어 산하 정치범 수용소의 지휘와 관리체계도 재정비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9차 당대회 이후 정치범 수용소의 관리와 수용, 경비 체계를 국가정보국 산하로 다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상급 기관에서 현장 관리 기관까지 이어지는 지휘 보고 체계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문건에서 정치범 관리소라는 표현을 줄이고 수감자를 사상범 수용자 등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으며 각 관리소의 기존 번호와 관리 구역 체계도 다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수감자 전면 재등록 작업과 관리 구역 재편을 진행하면서 개인별 전자 관리 계정을 만들고 관리 번호를 새로 부여하거나 갱신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또 중대 사상범이나 체제 전복으로 분류된 수감자들을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이른바 체제 전복 특별 수용 구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 특별 수용 구역이 기존의 완전 통제 구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해외로 파견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데다 추가 파견을 위한 모집도 이어지면서 김책과 회령, 길주 등 일부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북한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려면 출신 성분과 사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에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탈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여부도 최종 선발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국이 배우자와 자녀를 북한에 남겨둔 기혼자를 우선 선발해 해외에서 이탈하거나 탈북할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내부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장사 역시 환율 상승과 미천 부족으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파견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적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들이 오히려 해외 파견 자격을 얻기 위해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저출생이 이어지는 아시아에서 자녀 한 명에게 더 많은 돈을 쓰는 이른바 골든키즈 소비가 확산하면서 한국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개막한 아시아 최대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비타푸드 아시아 2026에는 80여 개 국에서 650개 이상의 기업과 1만 6천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코트라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고 독립 부스를 설치한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국내 참가 기업이 100곳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이 기존 어린이용 건기식과 비교해 맛과 식감, 체형, 포장 방식에서 차별화돼 있다며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출생아 수 감소나 중산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녀 한 명에게 더 좋은 제품을 사주려는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세계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난해 36억 달러에서 2033년 약 6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다만 한국산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은 해외 시장 확대의 부담으로 꼽히고 있어 국내 업체들은 인체 적용 시험과 기능성 자료 등을 통해 제품의 효능과 프리미엄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K-팝과 K-드라마를 보고 자란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유학과 취업까지 준비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는 한국 전통 건축물과 태극 문양 등을 본뜬 서울문 거리를 중심으로 고려인 식당과 K-뷰티 매장, 한국식 디저트 카페가 들어서 현지의 대표적인 문화 상업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타슈켄트 부천대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K-팝과 K-드라마를 계기로 한국어를 익힌 뒤 한국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한국 화장품 기업과 한국 기관에 취업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알 파라비 국립대에서도 한국학을 전공하며 한국 기업 취업이나 외교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실제로 한국 대학에서 교환학생이나

이번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류와 협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7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은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습니다.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20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에서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1도, 강릉 20도, 춘천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29도, 춘천 28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북도도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전라남도와 경상도의 하늘엔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3도, 대구 22도, 광주 21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31도, 부산과 대구가 28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24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이 맑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19도, 평양과 개성 18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와 개성 28도, 평양 27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 함흥 24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는 맑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7일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이 새벽 시간, 새벽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한밤중 또는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새벽이겠네요. 자, 이렇게 이 방송을 깨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 0772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오늘은 북녘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힘을 전하고 싶어서 문자를 남겨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통일의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북녘 땅에는 우리 동포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또 응원의 마음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이 통일이라는 큰 대업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샵 1069번으로 이런 문자들,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노동자분들, 또 북한 주위 노동자죠. 또 탈북민 분들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또는

외부의 소식이 궁금하고 또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마 참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반응과 그 마음 전하는 편지와 엽서 오늘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동역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일을 오래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응답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믿음과 감사,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찬양사역자 방길호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가장 선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할까요?

0: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소설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유명하지요.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를 7년간 하다가 폐결핵 척추병에 걸려 13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과 여러 종류 피부진화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년에 암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했죠. 평생 동안 질병의 고통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고통 중에 이러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의 문제, The Problem of Sorrow.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영국 여왕 엘리자벳 2세 영정의 조문객들이 16시간을 기다렸다가 잠깐 가서 묵념하고 나가네. 16시간. 참 영국 국민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민족에게 존경을 받았으면 70년 여왕을 하면서 흐트러지지 않은

0: 영국 국민을 위해서 마음 씀씀했던 그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16시간을 기다려서 잠깐 들어가서 묵념하고 나오는 영국 시민들. 이 땅에 태어나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울고 또 울어도 시원치 않을 때 있었을 겁니다. 통곡도 해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친한 친구가 갔을 때, 식구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참 울어봤겠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향유옥합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안성은 씨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박진희 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까지 올려드립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함께 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오늘도 남한정착 3개월 차 우리 양강도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남한에 정착하면서 있었던 언어의 차이를 경험했던 얘기들도 해주시고 이 3개월 동안에 해야 되는 무수한 과제들, 헤쳐나가야 되는 그 도전들에 대한 나눔을 주셨어요. 근데 이곳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은 그런 차이를 느끼셨을 텐데 그 가운데 와, 이 부분은 정말 북한이랑 다르다라고 느꼈던, 와 이건 정말 다르다 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만 더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제가 삼국에서도 살고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이 한국 땅에 도착했는데
1: 네.
0: 이제 완전히 사회가 외국인 겁니다.

0: 한 민족이지만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1: 같은 예. 기역, 니은, 디귿을 쓰지만
0: 예, 맞습니다.
1: 네.
0: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이제 모든 것이 생소한 거죠.
1: 아.
0: 예. 그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거지만 입는 문제,
1: 네.
0: 예, 입는 문제나 이제 먹는 문제,
1: 네.
0: 예, 이런 데서 이렇게도 먹고 사느나, 예, 그렇게 하고 이 저 북향민들이나 다른 데 상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살지만 딱 오면은 이 나이 차이에서 얼굴에서 확 표현이 나는 겁니다. 이제 주름도 없고,
1: 네.
0: 예, 한 40대다 하지만 한 30대나 20대 돼 보이고 60대 돼 보이는 60대 분이시지만 한 40대 정도 보이고
1: 아.
0: 예. 근데 우리 저희들은 이제 딱 넘어오는 그 딱 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데서 이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런 남한에서 우리가 살기 위한 그 함께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은 정말 전쟁터와 같구나. 예. 이런 느낌을 가졌고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서도 기본 사람이 가져야 할 것, 가지고 써야 될 것도 많고,
1: 네.
0: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예,
1: 네.
0: 공동체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어느 것에 있다 하더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세상에.
1: 하나님 외에는.
0: 예,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있던 스트레스도 함께 다시 풀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내가 위로도 받고
1: 네.
0: 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작은 문제인 것 같거나 정말 이거는 벗잘 것 없는 거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그 어느 점에서나 다 같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너무 힘든 거죠. 우리 북향민들로서는 정말 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함께 사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정말 견디기도 힘들고 내가 배겨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1: 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 몇 차례나 강하고 담대하라.
0: 예, 맞습니다.
1: 내가 이기었다.
0: 예.
1: 라고 하신 하나님을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한에 계신 신앙생활을 하시는 주민분들도 분명 그러실 테고
0: 예.
1: 선생님처럼 중국에서도
0: 예.
1: 몰래 이제 성경을 읽고 주님을 예배하는 분들도 분명 그러실 테고 이곳에 와서도 저희에게 주어지는 과제들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지금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서 전파로 이렇게 만나지만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겨요, 선생님.
0: 아멘.
1: 예. 네. 이 소망 가운데 이런 전쟁 가운데도 영적 전쟁 가운데 아직 3개월 차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이곳에서 처음 흘렸던 눈물이 기억이 나실까요, 선생님?
0: 당연하죠.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이것까지 인도하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창조하시고 저희 모자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때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도 감격하고 정말 꿈만 같아서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굵은 눈물이 출출 떨어지더라고요.
1: 그렇게 눈물의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했을 때 어떤 분일까요?
0: 나에게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정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짜 저의 돈이 되시고 예
1: 네.
0: 저의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아픔에 더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신실하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우리 하나님이시라.

0: 가정의 회복과 마음의 평안. 예, 이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 마음의 상처나 이 아픔들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짓누르고 죽이는지 제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절실히 깨닫습니다.
1: 회복을 주시고 평안을 예.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예. 감히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0: 없죠.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고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전 그 누구도 그 어떤 신 인간도 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1: 회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자 친구 되시는 하나님,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라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꼭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특별히 아. 북한 땅에서 이 방송을 우연히 주파수를 돌리다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이렇게 말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라는 물음표를 스스로 가지시고요. 그 물음표를 꼭 계속 붙들고 나아가시면 답을 얻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또 소망, 소명, 비전이라고 하죠. 어떤 내일을 그리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남한 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가 물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 그것들이 너를 뒤덮지 못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걸을 때 내가 태워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밝게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로 이 새벽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번 한 주 오는 이 모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이 새벽녘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벌써 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지 이사 오신 지 10여 년 차셔서 이제 선선한 가을만 되면은 저희가 뭐 어디 떠나곤 하는데 이미 국내 여행이나 국외 여행이나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1: 그렇죠. 외국에도 많이 다녔죠. 외국도 많이 다녔고 한국도 많이 다니지만은 또 더더욱 많이 다니는 곳이 그래도 북한이 바라보이는 북녘 우리 남쪽으로 말하면 북한 휴전선 지역 그 근처에 많이 또 가보곤 해요.
0: 네.
1: 그쪽 보게 되면 전망대들이 많잖아요.
0: 아.
1: 강원도 고성에도 통일 전망대가 있고
0: 그쵸.
1: 여기 또 파주에 오두산 전망대 있고 임진강에도 또 전망대. 하여튼 곳곳이 전망대가 있어요. 북한이 바라보이는 전망대가.
0: 네.
1: 네, 그렇게 이제 또 다니기도 하고 참이 국내외로 많이 다니죠. 북한은 여행증명서 때문에 또 여권이라는 건 일반인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해외 나간다거나 북한 국내 안에서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데
0: 네.
1: 참 이 대한민국 오니까 너무 헐헐 나는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0: 자유의 몸으로 우리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우리 대표님의 여정 가운데
1: 네.
0: 오늘 또 너무 귀한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지난 주말 임진각 곤돌라 관광과 제3단굴 입장료로 2만 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임진각 곤돌라랑 제3단굴이라고 해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여기가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북녘 땅에 보이는 인근 지역이죠?
1: 그렇죠. 임진각이면 북한이 그 개성 있잖아요.
0: 네.
1: 개성 들어가는 도로에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0: 어,
1: 개성공단이라고 옛날 그전에 그 남북한이 거기서 같이 일했던
0: 맞아요.
1: 공단 있잖아요. 그 가는 도로가 있는 게 이제 임진각이 되거든요.
0: 네.
1: 그 임진각은 또 이제 전쟁이 끝나서 포로교환을 했던 위치기도 해요. 근데 거기 가보면 북한이 많이 보이거든요. 개성까지 보여요. 개성 시가가 보이고 개성 공단했던 것도 보여요. 예, 그렇게 이제 북한 쪽이 보이는 곳이라서 그리고 또 보면 황해도 쭉 그 주변도 다 보이고
0: 네.
1: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북에서 온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8월 15일 때면 보통 이제 예, 그때 명절 휴무가 있잖아요.
0: 네.
1: 그때는 차를 끌고 이제 그걸 가서 북한 쪽 바라보면서 뭐 어머니 아버지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관광도 하고 그러지요.
0: 네, 네. 진짜 남다르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저도 고성 지역이랑 강화도 지역이랑 곳곳에 가서 봤는데
1: 네.
0: 거기가 이제 전자 망원경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걸로 보면은 자전거 타는

0: 다 보여요. 예.
1: 주민이나
0: 일하는 것도 보이고,
1: 그쵸?
0: 네, 사는 사람들이 그집 근처에서 움직이는 거,
1: 네.
0: 강아지 다니는 거다 보이고.
1: 저는 그 들판에서 누워 계신 주민분도 본적 있어요.
0: 글쎄 맞습니다. 군인들도 이제
1: 맞아요,
0: 동원 다니고
1: 맞아요.
0: 하는, 일하러 다니고 하는 게.
1: 초소 근처 왔다
0: 글쎄
1: 갔다 하는 군인도
0: 맞아요. 다
1: 본 적이
0: 보여요.
1: 있는데, 참 마음이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대표님.
0: 그렇죠. 한 번씩 가서 볼 때마다 북한에서 살아왔던 그 옛날들이 다 추억이 다 떠오르죠. 예, 근데 그래도 또 좋은 게 뭐냐면 한쪽으로 마음은 또 이렇게 막 슬프고 또 이렇게 좀뭐 우울해지더라도 또
1: 네.
0: 그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은 또 너무든지 관광지로 잘 꾸려놨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친구들끼리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곤돌라 같은 경우는 북한은 이 곤돌라를 이제 삭도라고 할수 있는 건데
1: 네.
0: 삭도 여행이죠. 공중에 이제 줄 매달려 가지고 그게 이 비무장지대 쪽 그쪽으로 지나서 안쪽 뒤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왕복으로.
1: 삭도
0: 예. 근데
1: 정말 다르네요, 이름이.
0: 북한은 삭도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케이블카 이렇게도
1: 그쵸.
0: 말하는데 곤돌라가 이 케이블카를 가지고 이제 갔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다 보면 그 밑에 케이블카 밑에 있잖아요.
1: 네.
0: 밑에 내려다보면 이게 유리가 돼 있어요, 완전.
1: 무서워요,
0: 예,
1: 저는.
0: 고강도 유리가 돼 있어요. 그 내려다보면 완전히 아찔하거든요. 근데
1: 네.
0: 그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울적했던 마음이 어디서 사라져버려. 그래가지고 그막 놀다가 오기도 하고. 또 그날 갔을 때 우리가 삼당굴이 그 주변이 가까이 있어요. 한번 가면 삼당굴도 같이 가보곤 해요.
1: 네.
0: 이 삼당굴은 이제 북한군에서 예, 한국에 침략하기 위해서 땅으로 이제 그 군대들이 남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굴을 파다가 우리 한국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리지 우리가 적발하고 나서 차단시켜놓고 우리 땅 안에 들어간 그 구간만큼만은 지금
1: 관리를
0: 막아놓고
1: 하고
0: 관광지로
1: 있어요.
0: 지금 잘 꾸려놨어요. 그러다 보면 북한 군인들이 그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그 굴을 뚫으라고.
1: 그쵸. 몰래
0: 근데
1: 몰래.
0: 어처구니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굴 뚫는 기술은 비교가 안 되니까 그 굴이 좀 협소해요. 예,
1: 네.
0: 근데 그래도 무장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굴을 만든 건데, 거기 가보고 나면 한쪽으로 좀 서글프죠. 아직도 이렇게 침략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1: 네.
0: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김씨 3대 세습이 얼마나 나쁘고 무서운가 하는 건 정말 또다시 새삼 느끼는 거죠.
1: 참, 이런 얘기 가운데 저희가 지금은 장벽이 높이 쌓여져 있는 그 안쪽에서만 볼수 있는
0: 맞습니다.
1: 이야기들이고 터전들이잖아요.
0: 네.
1: 얼른 또 장벽이 무너지면 서로 오가면서 볼수 있는 지난날의 흔적들, 그리고 그때는 또 다른 감정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
0: 그렇죠. 제가 지금 이자처럼 그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1: 네.
0: 북한 지역은 참 이제 어둡고 컴컴하고 뭐 삶의 약동이 없어요. 근데
1: 네.
0: 우리 쪽에는 그래도 관광지를 꾸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또 먹거리 식당도 있고 공원도 꾸려놓고 엄청 이제 잘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흥지처럼 와서 봐요. 이제 그 어린이 공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타는 이런 놀이기구도 많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남과 북은 차이가 너무도 심하고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이 꾸려져 있는데 북한은 지금도 그 침략 야욕 한마디로
1: 네.
0: 김씨들을 위한 6.25전쟁도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군과 미군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요, 이게. 북한에 있을 때도 그런
1: 맞아요.
0: 생각했어요. 아, 근데 어떻게 전쟁을 미군하고 한국이 일으켰는데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 북한군이 서울을 먼저 침략에 들어왔을까? 참,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와보니까 맞더라고요.
1: 심지어는 그 광복절 때 다녀오셨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에서는 광복절도 그 김씨 일가의
0: 네.
1: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기념하면서 만든
0: 그렇죠.
1: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날을 마치나 김일성이가 해방인 것처럼 만들잖아요.
1: 네.
0: 근데 실제는 미군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라가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1: 네.
0: 근데 마치나 지금 그 소련군과 김일성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다. 가짜로다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인터넷을 지금 막는 이유가 그런 진실이 이제 밝혀질까 봐 그런 것도 알게 될까 봐 지금도 가짜 교육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1: 이렇게 저희가 관광으로서도 열려있는 임진각이나 제3당굴을 우리 대표님께서 다녀오셨는데, 근데 이렇게 깨어져야 할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그만큼 통일됐을 때 우리가 같이 서로 다니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0: 개발될 관광지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깨어지고 개발되고. 네.
1: 그렇죠. 저도 지금 그거 보면서 북한 땅에도 이제 8.15 되면 북한 많은 주민들이 그 근처에 나와가지고 우리처럼 좀 여러 가지 이제 곤돌라 관광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좀 놀이기구 해서 놀면서 네. 남쪽 바라보면서 통일을 기원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전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참 그리고 이분도 이제 가보면서도 느낀 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이 오는 이유가 그 관광하는 그 관광 비용 자체가 또 너무 저렴하잖아요, 사실은.
0: 그렇죠.
1: 지금 우리가 이제 곤돌라 관광하는 게 그 케이블 타고 갔다 오는 것도 12,000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이게 땅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9,000원밖에 안 돼요. 도합 합치면 그래서 2만 원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어찌 보면 뭐 1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우리는 항상 그 네. 일하는 걸 시간적으로 좀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두 시간밖에 두 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어디 가서 놀고 즐기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일하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0: 그럼요.
1: 그래서 명절 때 보면 한국 분들은 자가용차를 끌고 온 가족이 그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놀러 나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참 이게 우리는 일하는 가치가 너무도 크구나. 한 사람이 한 달 일하면 그 일한 돈 가지고 누리는 행복이 너무도 크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0: 남과 북의 그런 간극 가운데는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사실 기도와 말씀뿐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 또 이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1: 네. 시편 85편의 10절 말씀. 공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참 이 말씀을 아니. 제가 오늘 이번에 갔던 그 임진각을 좀 놓고 봤을 때 보면
0: 네.
1: 참 우리 한반도 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체제로서 갈라져 있다 보니까 한 곳은 풍요와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데 비하면
0: 네.
1: 한쪽은 지옥 같으면서도 너무도 이제 어렵고 힘든 삶을 누리는 그걸 이제 목격하면서 참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북한도 지금 정말 모든 주민들한테 그대로 전달돼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0: 아멘. 남과 북 사이에 정말 지금은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간극, 그 거리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의 마음과 사랑과 의와 화평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대표님께서 나눠주신 그 소망처럼 하나 될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이 소망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실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김권능 목사님의 메시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막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상,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짐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7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하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경상도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제주도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7에서 23도로, 낮 최고기온은 24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5에서 20mm로,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한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0: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의를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세리, 그 세리는 죄인이죠. 세리는 기도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세리가 발견한 것은요, 자신은 너무나 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고통과 슬픔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몸부림이 그의 기도였고, 그런 기도가, 낮아짐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자비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깊고 또 깊은 절망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나를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계획과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나의 생각에 급하다고 여겨지는 계획들을 주님 앞에 다시 점검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올바른지

돌아보게 하소서. 오늘도 꽉 짜인 나의 모든 계획이 정말 옳은지요?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급한 일 맞는지요? 나의 머리에 가득 찬 이 고민이 정말 고민할 만한 것인지요? 아버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시고 판단하여 주소서. 주님의 생각은 높으셔서 나의 생각과 같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은 언제나 땅에 있어서 땅의 것들에 집착하니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시선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높으신 곳에서 바라본 넓은 안목으로 다시 정렬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올바른 판단과 길에 들어서게 하소서. 주님은 위대한 분이시니 나의 자금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처럼 행동하는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판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소유가 아닌 빈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받아서 채워지는 가슴보다 주어서 비워지는 가슴이게 하소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내 사랑에 티끌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앞으로 해나갈 내 사랑은 맑게 흐르는 강물이게 하소서. 위선보다 진실을 위해 나를 다듬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바람에 떨구는 한잎의 꽃잎일지라도 한없이 품어 안을 깊고 넓은 바다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바람 앞에 쓰러지는 육체로 살지라도 선 앞에 강해지는 내가 되게 하소서. 크신 힘이시여 그리 살게 하소서. 철저한 고독으로 살지라도 사랑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는 항상 겸허하게 살게 하소서. 크신 힘이시여.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린 조그만 일에도 염려하고 큰일 앞에선 어쩔 줄 몰라합니다. 남들 하는 일을 보고선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면서도 막상 내가 당하면 그 많던 믿음이 어디론가 꽁무니를 빼버리고 염려의 보따리만 크게 보이니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염려의 보따리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선한 열매교회 남이루 목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이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전쟁을 준비하며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조급하게 행동한 것이죠. 저는 이 조급함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치우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에 조급하신가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9월 7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빛 한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빛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빛 한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빛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빛이라고 남겨주시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는 기도문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 능력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언어를 닮아서 참된 말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만든 빛과 어두움의 조화를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어둠이 올 때 빛을 기대하게 하소서. 어두울 때 달리려 하지 말게 하소서. 빛이 올 때 자려 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인생의 어두움에서 하나님을 믿고 자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인생의 빛에서 마음껏 달리게 하소서. 지금 나의 인생이 어두움이라면 쉼을 주신 줄 믿겠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빛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모든 섭리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

자족하는 날 되게 하소서. 나의 주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과 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빛, 한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빛 한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어두움이라면 쉼을 주신 것이고 지금 나의 인생이 빛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달릴 때임을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 빛 한 글자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빛, 한 글자고요. 샵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를 본문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주님이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고갈되지 않는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이른 시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해서 하러 일어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교회가 한국교회인데 새벽 기도를 누가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기도는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굉장히 무기력한 행위가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충만한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였는데도 가장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기도만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프레쉬한 시간에, 가장 깨어있는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확실한 집중력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심으로써 우리에게 매일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너무 바쁜 거예요. 그건 살아있겠다고 하면서 숨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충분히 하늘의 생기를 마셔놓지 않으면 우리는 힘든 현실을 만났을 때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영적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항상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무를 보면 땅 위로 드러난 부분과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전체 나무의 3분의 2가 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얼마나 뿌리를 튼실하게 잘 내렸는가에 따라서 땅 위에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봅니다.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면서 와 합니다만은 그 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뿌리인 기도의 힘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반의 반도 일 안 하면서 이렇게 자꾸 피곤하고 싸우고 갈등과 고민과 목마름이 많은 것

것은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지.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안 해도 그렇게 티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루가 가고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가게 되면 기도로 하루를 깨우며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성능 배터리도 언젠가는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능 좋은 고성능 배터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플러그인 되어 있는 사람은, 벽에 콘센트에 플러그인 되어 있는 사람은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접속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끊이지 않는 하늘의 에너지가 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은 일은 이루는데 굉장히 신경질이 많고 분노가 많고 조급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산스럽게 시끄럽게 막 다니는 것 같은데 실제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이죠. 반면에 기도하며 하늘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는 사람은 조용하고 부산을 떨지 않는데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름 부으심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력이 빨라요. 상처를 받아도 빨리 회복되고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실패도 빨리 털고 일어납니다. 늘 감사와 기도가 넘치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의 기도가 차가운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에게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냥 자기와 상관없는 전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속의 기적이 자기에게로 확확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책을 펼 때마다 흥분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구나. 내 앞에 오는 홍해가 갈라지겠구나.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야기구나.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구나. 오늘은 나사로의 이야기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나도 살아날 것이다. 이걸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그의 삶에서 성경 속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새벽을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내면 세계가 아주 튼튼해요. 사람이 애증하는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람이 되죠. 역대상 16장 10절 11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그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 기도함으로써 10년 우리 힘으로 뛰어다녀도 안 되던 일들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힘으로 그 많은 사역을 이겨내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론에, 설문조사에 더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였어요.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습니다. 36절, 37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시니까 너무 업됐어요. 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막 어깨를 확 펴고 다닐 수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밥도 공짜로 먹었을 거예요. 아, 내가 저분하고 맨날 밥 먹는 사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이 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 말이죠. 주님 인기 짱.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 당분간 여기에다 사역본부를 차리는 게 어떨까요? 계속 이곳에 계시면서 이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이런 데서 우리가 사역본부를 차리는 게 옳습니다.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복음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신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종합해서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 기적의 예수님을 이 동네 붙들어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설득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철없는 제자들은 그들의 대변인이 돼서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부흥의 정점에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가 너무 좋아서 아 우리끼리 문 닫아 걸고 거룩한 파티를 합시다. 이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역이 잘 되고 편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평생 여기 안주하려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건 좋은 곳에만 머물겠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야성이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그냥 다운힐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복음의 볼모지인 블루오션을 개척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야성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과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하루의 스케줄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몰려오는 사람들과 만나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찾아다녔다, They went to look for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행방을 놓친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도 새벽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뜨겁게 환영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결론이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이렇게 인본주의적 결정하기 쉬워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건 좋은 쪽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쪽으로 선택해버리는 거지. 그러나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신 주님은 자신의 사역의 다른 다음 챕터를 열 때 하늘아버지의 생각을 읽었어요. 그 생각이 뭐겠습니까?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아주 결정이 명쾌했어요. 나는 가버나움이 우리한테 잘해주고 여기 있으면 편한 거 알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가버나움은 분명히 영적인 추수가 풍성한 곳이었지만 유대 땅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마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은 이미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들었어요. 그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먼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아마 주님이 계속 계셨더라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한테 전도도 사역도 다 맡기고 팔짱 끼고 자기들은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가버나움을 육체적으로 떠나셨어요. 이제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 여기서 남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 모든 지역을 찾아가셨어요. 본문에는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 당시 갈릴리 연안에는 2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200개의 마을들은 제2의 가버나움 같은 은혜와 부흥의 장소가 될 포텐셜이 있었어요. 이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다니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환영했겠습니까? 핍박한 데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지 못한 배고픔과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험의 길을 떠나는 거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적인 볼모지를 끊임없이 개척하며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블루오션을 찾아 교회는 계속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우리가 은혜 받아 좋다고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다면 교회는 시험 들 것입니다.
복음은 밖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역사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 전도의 사명,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하는가에 따라서 역사의 저울추가 움직일 것이다. 신실한 제자들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좀 불편해질 결심을 해야 돼요. 기존의 파라다임을 깨고 교회 담장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모태신앙, 오래 신앙생활을 한 직분자들일수록 과감하게 새로운 지경을 개척하려는 이 증인의 모험을 감수하기 어려워합니다. 제가 직분자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들이 제일 교회 밖으로 나가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밀어서 내보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양 같은 성도들만 되지 마시고 이제는 또 주중에는 담장을 과감하게 넘어서 세상 속으로 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자 같은 야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며 전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전도 전략에는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었어요. 39절을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복음의 전진기지로 회당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회당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곳입니다. 성경교육기관이었어요. 안식일마다 그곳에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지나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 회당은 방문객들 중에서 지혜와 영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읽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또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았어요. 지역사회 주민센터, 문화센터, 학교, 재판소를 겸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전파될 수 있었고 회당 가운데서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의 역사가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학교, 직장, 동네 경로당, 온라인 커뮤니티, 동호회 모임 상관없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셨을 것이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복음 전도와 귀신 쫓는 일을 병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귀신을 쫓는 영적인 전쟁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비추는 거죠. 세상은 환해 보이지만 영적인 어둠이 있어요. 마귀가 장악한 땅은 영적인 어둠인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 켜는 것과 똑같은 거죠.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발악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한 번도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 너도 힘들 테니까 같이 살자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단호하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은 다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 당시 갈릴리 지방 곳곳에 주님이 가신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뜻밖이죠. 갈릴리는 외형상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도시들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세련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그런 도시인데도 겉보기에는 그랬지만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서울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으니까 문제 없는 것 같으세요? 여기도 귀신 천지입니다. 왜 그걸 아냐 하면은 귀신의 열매들이 너무 많잖아요. 폭력과 음란과 질투와 돈 욕심과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그냥 이 땅에 얼마나 가득해요. 우울증 환자,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어둠의 권세가 이곳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곳

곳에 보내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면서 이 땅에 다시 기쁨과 평화가 가득 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아까 그 지휘자분들의 찬양 들으면서 제 가슴에 그 생각이 왔어요. 아, 우리나라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구나. 뉴스 보면 정말 나라 당장 망할 것만 같은데 이 엉망이 된 나라를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에서의 사랑밖에 없구나. 이 땅에 가득한 그 죄악을 몰아내려면 우리가 전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듯이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를 묻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놀라운 권세가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종이 하나는 연약해요. 이거 그냥 찢어버리면 찢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이가 성경책에 딱 들어있으면 절대 찢지 못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꽉 들어가 있으면 절대 세상은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찢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곳에 가득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거기에 다 전투 무기가 나오다가 유일하게 좀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화인데 군화가 복음으로 된 군화예요.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크리스천은 복음 전파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연주하는 연주가가 가장 아름답듯이 전도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이사를 갈 때 전근 갈 때 해외로 배치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군장교분은 2년마다 한 번씩 보직을 변경을 하니까 너무 싫었대요. 아이들도 딴 데 가서 적응하고 전학하는 것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건 2년마다 하나님이 선교지를 바꿔주는 것이다. 내가 거기 가서 그 부대 상사를 만나고 부하들을 만나는 것은 그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공무원분들 그래서 지방으로 발령나고 그래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심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보내신 거지. 어디를 가든지 불신자 가정에 여러분이 시집 가셨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보니까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항상 크리스천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신을 신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병들면 전도의 열정이 죽어요. 반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전도의 열정을 살려놓으면은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건축하느라고 돈 많이 썼지만은 그래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끊임없이 투자해야 돼요.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고 영적인 전쟁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민족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잃었던 영혼을 되찾는 것이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셨다는 것은 주의 자녀된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이게 교회의 핵심 사명이에요. 전도는 교회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의미 그 자체인 거예요. 정체성 그 자체예요.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ates of hell will not prevail against it. 거기서 gates of hell은 성벽을 그 성문을 뜻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공격하는 쪽이 성을 공격할 때 성문을

0: 아닌데 살아남는 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었어요. 약속의 땅에서는 정복전쟁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100% 공격하는 전쟁이지 성쌓고 방어하는 쪽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공격하는 쪽이지 수비하는 군대가 아니다. 전도하지 않겠다, 선교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거를 거스르겠다는 거지. 그 순간 교회는 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딱 하나, 세상 속으로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교회는 살아남게 급급하지 마라. 처음부터 세상 한가운데로 복음을 들고 가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지원해 줄 것이라고 하셨어. 그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건물 있는 교회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 후로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로마는 크리스천만 보면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땅에서 쫓아내고 세금을 무진장하게 매기고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서 벽을 치고 숨지 않았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세상의 제국 한가운데다 복음의 폭탄을 계속 던져서 결국은 로마가 무너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너질 것은 세상의 제국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모든 영역으로 복음을 들고 공격해 들어가야 돼요. 부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방어하는 쪽이 아니라 공격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지 살아남기 위해 급급해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고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전진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처한 작금의 위기를 타파하는 길은 오직 하나, 교회의 그 오리지널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비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것,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민족 복음화를 다시 꿈꾸면서 민족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교회의 역량을 총집결시켜서 세상 한가운데로 복음을 들고 가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야성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이 그 열한 제자에게 부탁하신 그 지상 명령이 새로운 교회에 모이신 우리 모두의 귀에 쩌렁쩌렁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365일 전도합시다.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동호회가 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가 다 선교지입니다. 문 열고 나가서 오늘 밥 먹는 식당이 다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65일 전도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이 회복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재와 정직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을 긍휼히 여기사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깨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하는 빛나는 오늘 2부입니다. 출석 단어 빛 한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면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또 오늘의 기도문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빛 한 글자입니다. 빛 한 글자를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빛 한 글자를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조급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조급함 때문에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만 보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조급하신가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출석 단어 빛 한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빛. 한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요.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842님께서 빛이신 주님이 계셔서 참 행복하다라고요. 2080님, 한 주간 감사하며 이 방에 빛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한다는 9277님, 4203님께서는 빛 되신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4155님,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소서. 1966님, 오직 하나님의 빛만 바라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청주에서 듣는 애청자 2042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4899님께서는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한 주간 특세 기간인데요. 영육간에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에도 특세 기간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번 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으시기를 또 기대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0: 빛나는 오늘 9월 7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5분이고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빛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어갑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홍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원재훈 시인의 시 사람이 살지 않은 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이가 좋다는 말은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원재훈. 그대여 바다가 섬에 스미듯 이제 나는 그대에게 스민다. 달빛이 바다에 와 저의 색을 버리고 푸르게 빛나듯 그대의 섬, 그대를 바라보기 아주 적당한 거리에서 나도 하나의 작은 섬이 되고 싶다. 그대가 되고 싶다. 시인은 사랑을 스미는 일이라고 노래합니다. 밀려드는 일이 아니라 스미는 것. 파도처럼 덮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섬의 발치를 조용히 적시듯 번지는 것. 사랑은 그렇게 소리 없이 젖어드는 일인가 봅니다. 그 다음 시인은 달빛을 데려옵니다. 달빛이 바다에 내려앉을 때 달빛은 제 은빛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푸른빛을 입고 바다가 되어 함께 빛납니다. 사랑이란 제 색을 조금 내려놓는 일이라고 시인은 슬쩍 일러줍니다. 그런데 시의 마지막이 참 묘합니다. 그대가 되고 싶다며 하나가 되고 싶다면서도 끝내 시인은 섬이 되겠다고 합니다. 딱 붙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 아주 좋은 거리에 떠있는 섬. 그대에게 스미고 싶으면서도 그대를 삼키지 않는 섬. 이 시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거리가 한 편의 시 안에서 함께 출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다는 말은 알맞은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짝 끌어안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춥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거리와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 사이로 잔잔한 바닷물이 흐르고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스밉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그가 혼자 걸어야 할 길과 혼자 견뎌야 할 목 앞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여백이, 그 여지가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다 채우려 들지 않고 조금은 비워두는 마음, 그 빈자리에 그리움이 고이고 존중이 자라고 사랑이 오래 머뭅니다. 여백이 없는 그림은 답답하고 여백이 없는 사랑은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3장 5절을 통해서 이 거리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참된 사랑에는 꼭 끌어안을 때가 있고 가만히 한 걸음 떨어져 지켜봐주며 기도해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이 숨쉬는 자리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의 예의입니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함께 했는데요. 오늘 내용을 다시 듣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가 좋다는 말은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말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을 하시나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참 그 선을 지킨다는 것, 적당한 거리를 둬서 시내가 흐르고 바람이 불도록 한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에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반면에 사람과 사람은 모가 나고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안으면 서로 아픔을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시도 우리의 모난 부분도 다 끌어안아주셔서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이 또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리조차도 우리를 껴안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문학 이렇게 세 글자를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빛 한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조급함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진 잘 모르지만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끌어가시고 해결하실지를 바라보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고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시편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는 이들은 복이 있다. 그 자녀들은 땅에서 강건하고 올곧은 이들의 가정도 그러하니 참으로 복이 있다. 그들의 집에는 재물이 넘쳐 아무리 베풀어도 충나지 않는다. 선한 이들에게는 어둠 뚫고 해가 떠올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정의를 비춘다. 선한 이들은 아낌없이 베풀고 넉넉히 구워주니 넘어지거나 비틀대는 일 없고 좋은 평판이 확고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소문과 험담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마음이 굳세어 흐트러짐 없으며 늘 즐거워하며 원수들 사이에 있어도 편안하다. 그들은 불쌍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너그러운 나눔은 길이길이 이어진다. 그 삶이여 영예롭고 아름답구나. 악인은 이것을 보고 노발대발하며 엄포를 늘어놓지만 결국 말문이 막히고 만다. 악인들의 꿈은 무위로 돌아가고 헛되이 사라질 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여라.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것이 바로 복이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기억하여라. 동에서 서까지,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너희 모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은 그 무엇이나 그 누구보다 높으시고 하늘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밝게 빛나신다. 누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견줄 수 있으랴. 더없이 위엄 있게 좌정하시고 드넓은 하늘과 땅을 굽어보신다. 가련한 이를 우물 더미에서 건져내시고 버림받아 불쌍한 이를 쓰레기 더미에서 구해내신다. 귀빈들 사이에 그들을 앉히시고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자들 가운데 영예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 아이 없는 부부가 부모가 되게 하시고 여러 자녀를 기르는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야곱의 집안이 저 야만족을 두고 떠나올 때, 유다는 하나님께 거룩한 땅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반대쪽으로 달아나고 요단강은 몸을 돌려 도망쳤으며 장난기가 동한 산들이 수량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어린 양처럼 들떠

있었다. 바다야, 네가 달아나다니 무슨 일이냐. 요단강아, 네가 몸을 돌려 도망치다니 어찌 된 일이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수량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어린 양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10절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시간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절기란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것은 크게는 셋이고 세분하면 일곱 절기입니다. 이를 농사로 비유하면 씨뿌리는 봄, 열매 맺는 여름, 추수하여 창고에 넣는 가을의 의미입니다. 맥추절은 여름입니다. 이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란 넘어 유월이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400년간 애굽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들을 건져내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애굽에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만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이 곧 유월입니다. 그 후 이들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 밑에 도착한 날이 셋째 달 초하루인 46일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유월절을 기점으로 연대기를 새롭게 하셨는데 그 날짜가 바로 14일입니다. 그리고 산 밑에 도착해서 3일을 더 기다리게 한 후 모세가 받은 율법을 백성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그 3일 아침이 49일째요. 곧 77절 안식일이 7번 겹치는 날입니다. 때문에 맥추절을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3일 아침에 모세를 통해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유월절 피로 구원받고 애굽을 떠난 지 49일 만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공동체를 바울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양입니다. 이 광야 교회가 태동된 날이 77절 또 맥추절 또한 오순절입니다. 이런 절기는 장래의 그림자입니다. 때문에 골로새서 2장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한 것입니다. 이들 절기는 결국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절기는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첫 교회는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은 후 49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된 것이고 이것은 곧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오순절의 성령 임하심이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0: 된 것이죠.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실현되면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즉 교회는 두 가지의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누가 풀어주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이끄십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영향력이 리더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탐욕으로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말한 것입니다. 즉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가 훗날 왕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세운 왕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그 실패의 흔적이 열왕기서입니다. 그 끝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 등에 다 붙들려갑니다. 이런 치욕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두 기둥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각각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칠칠절을 지키되 힘써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과부, 고아, 객 등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이 메시지의 성취 샘플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곧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 16장에서 내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 과부와 함께 찬미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이들을 돌볼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존재가 어려운 이들입니다. 세상의 0.1% 리더가 되는 것은 교회가 안 해도 모두가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의 공동체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원리와 질서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우린 세상 스타일이 아닌 성령의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때 세상의 미마르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영역 안에 이런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을 돌아보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 그런 직분을 감당케 하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이런 맥추절의 감사가 있는가? 다시 돌아보고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시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9-8650 지역번호 055-289-8650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보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룩한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거룩함이 쌓이면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전에 창원에 와서 병원을 하고 있는 창원 한마음병원 의장 하충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 처음 만났던 기억은 어떠셨나요?
1: 제가 창원에 온 지 32년 됐고 극동방송도 30년 됐잖아요. 그제 그때쯤 한 30년 전에 구자천 선배님의 소개로 제가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 저 소소한 기억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의 30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1: 사실은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지역방송으로서 초창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어렵게 우리가 극동방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점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때 시청자위원회 때 가면은 정말 성기는 분들한테 잘 해드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강렬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 그부터 관계자분들께서 잘 하셨고 또 그 목사님들이 애쓰셨던 이종성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 엄청 극동방송 만들기 애를 많이 쓰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기도 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요?
1: 그거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처 외할머니가 개척교회를 만드는데 애쓰신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면 어려운데 그 도와줘야 되는구나. 또 지부장님께서도 개척교회 사는데 어려운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처 외할머니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소중한 기억들 특히 저 요새는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죠? 인구도 줄어들면서 교직회 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부족하지만 우리 저의 할머니가 하셨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죠. 이제까지도 제가 창원시에 32년 살면서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했고 도와드렸고 그 일환으로 또 교직회 사모님 모시고 행사할 때 제가 지원해 드렸다고 생각해요.
2: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극동방송이나 하나님이나 한마음병원 같은 인류, 핵심 가치는 인류예요. 특히 요새는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극동방송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저희 병원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싶은 생각인데 우리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선을 거기다 돌려주신다면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한마음병원도 이제까지 할 것처럼 어려운 일과 함께해서 그분들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원 극동방송 30주년 화이팅!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9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9월 8일 화요일 양산교회,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10일 목요일 신현교회, 통영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9월 10일 목요일 동광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9월 17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생터사역원 경남 동부지부 주관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신약 집중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구약,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신약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010-5587-814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하동, 사천, 남해 마마클럽 연합 말씀부흥회가 9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안광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9091-527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산교회 하반기 전교인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소프라노 정자영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 2026 선교 및 미래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연합 간증집회가 9월 13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중부교회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6801번 마산 중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제40기 가을학기 문화교실이 9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9월 13일까지 전화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010-7701-644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노회 여전도연합회 9월 순회헌신예배가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창원 왕성교회에서 양충만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055-283-0191번 창원 왕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31-977-838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 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를 본문으로 초막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제 오늘 일곱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 초막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초막절까지 살피면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번의 제사와 일곱 번의 절기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성경에 나오는 희년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다음 주는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삶의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풍요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제 편안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막, 초막으로 불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광야, 사막에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현재의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온 건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셨다.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막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광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지나왔던 삶들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감사로 기념하며 내일도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33절에서 36절입니다. 초막절은 부유함 속에서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한해 농사가 거진 마무리되었을 때, 추수가 거의 다 끝났을 때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자, 곡식이 거두어지고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가 들어오고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손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집에는 먹을 양식이 넘쳐납니다. 마음이 풍요롭고 여유가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집에서 나와 광야 사막에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7일을 머무르라 말씀합니다. 부족할 때가 아닙니다. 풍요로울 때입니다. 풍요로울 때, 가장 풍요로울 때 하나님이 초막으로 부르십니다. 내 인생의 빈손이 아니라 내 손에 든 것이 많을 때, 가진 것이 많을 때, 이 정도면 되었어 라고 만족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초막절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고플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어려움을 아시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들고 배고플 때만 하나님을 찾는 백성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배가 부를 때에도, 넉넉할 때에도, 내 삶이 부유할 때에도, 이만큼이면 돼서 만족할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풍요로움, 부유함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풍요로움, 부유함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뭘 말해요? 풍요로움이, 나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린다면 그게 위험한 거지, 부요함이, 풍요로움이 죄가 된다고 하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 여러분, 여러분 부요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가난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가난해지자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부유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지킴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감사가 자랑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경고를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삶을 결코 막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초막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진 게 많습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해라.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이 풍족함으로, 이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즐기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는 것. 문제는 뭐예요? 자, 이걸 지적하는 오늘 본문의 문제는 열매를 누려요. 하나님이 누리라 하셨어요. 기뻐하라 했어요. 즐거워하라 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이게 초막절의 가장 핵심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잘 될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소위 잘 나갈 때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죠.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드리는 감사는 정말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초막은 부유함 가운데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그런 자리입니다. 좋은 집을 두고 사막에, 광야에 나와서 초막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건

나는 열심히 살고 내 노력으로 내 실력을 증명해 보려고 살았는데, 야, 돌아보니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내 가정이 지켜진 것도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사업이 확장되고 일터가 잘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셨고 입히셨고 하나님이 다 때마다 시마다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집이 나를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이걸 깊이 깨닫는 자리가 초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면요,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삶이 팍팍해요. 감사가 사라지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마음에는 전혀 감동이 없는, 마음이 식어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는 감사가 있고 내일을 향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37절에서 39절입니다. 초막이라고 한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결국 인생의 임시적인, 그리고 우리의 임시성을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초막은 우리의 본향집, 참된 거처를 바라보게 합니다. 39절을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자, 추수를 다 마치고 나면, 추수를 다 마치고 나면 이 초막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빈손일 때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할 때만 내 인생이 초막과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추수를 하고 많이 거두었을 때, 내 인생에 풍족하고 여유로울 때도 여전히 너의 인생은 초막과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이 없을 때 불안하던가요? 물론 내일 먹을 쌀이 없을 때 불안하죠.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요, 많아도 불안합니다. 많아도 불안해요.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다. 지켜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건 그거예요. 붙들수록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붙들수록 내 삶이 넉넉해지고 붙들수록 내 삶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한 줄 믿습니다. 초막은 가진 것을 내려놓는 자리가 아니라, 은밀히 말하면 초막은 하나님이 나의 안전, 나의 안전가옥이 되심을 다시 배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절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목자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 무려 인생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보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궁전이 아니었어요. 광야의 장막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의 거처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와 삶의 순간적인 고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초막절의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 초막절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은 초막과 같은 우리 인생 한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말로만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말로만 때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몸소 짊어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은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눈물을 아셨고,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도 아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된다는 그 아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장막 가운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흔들릴 것이 많은 이 불안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는 결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고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과 같은 우리 인생도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도 초막절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절기 마지막 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광야 40년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절기 아닙니까? 그 초막절이 한창일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무슨 말입니까? 참된 생수, 우리의 영적인 그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해도 사람 찾아다녀도 뭔가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도 답이 없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궁극적인 목마름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거기에 끊임없이 경쟁하며 오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오르면 뭐예요? 여전히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데, 영혼의 목마름은 결국 초막절의 주인이셨던 예수님, 내게로 오라.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설교할 때 그게 생각나요. 우리 삼촌이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사람들은 아름답고 뭐 사랑스러운 뭐 사랑 이야기로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초막과 같은 내 인생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됨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의 집, 이 땅의 집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집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영원한 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땅의 집이 영원할 거다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직장, 선물이에요. 건강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영원한 것인 마냥 붙들면 결국 우리 마음은 두려움에, 걱정에,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흔들림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 몸을 땅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 땅에 있는 영원하냐,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말해요.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 육신은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해요. 영원한 집. 그래서 초막절은 죽음을 두려워하라고 주신 절기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집, 영원한 내 본향집을 사모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집값이 오르냐 내리느냐, 건강하냐 안 하냐, 성공했느냐, 자녀의 미래는 어떻냐, 당장 보이는 결과가 어떻냐, 이런 것들이 전부 잇몸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초막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이는 집이 끝이 아니라고. 성도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고. 받아합시다. 나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십시오. 제가 전에 우석에 얘기를 했죠. 김밥이 기분 좋아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분식집 주인이 야, 김밥 너 왜 그리 즐거워? 김밥이 그럽니다. 저는 죽으면요 갈 데가 있어요. 웃겨서 야, 너 김밥이 죽으면 어디 간대? 김밥이 그래요.

김밥 천국. 전에도 했던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소망을 잃으면요, 성도가 영원한 내 본향집 천국 소망을 잃으면 신앙생활은 고조 오늘 하루하루 간당간당 버티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 그거 하나 그거 하루 간당간당 견디는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면, 오늘 성도들이 천국 소망을 붙든다면 오늘 힘들고 무너지는 내 삶도 믿음으로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앞에는 서론에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칭찬과 또 꾸중을, 그리고 7장부터는 우주적인 심판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겠는가,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미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위로하시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장막이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잠시 있다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저 본향집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는, 회복하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0절에서 43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다음 세대에게도, 오늘 믿음의 앞선 세대인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물려주는 절기입니다. 42절을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43절에서 밝힙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초막에서 잠시 거주했죠. 그걸 기억해 함 위함이라. 여러분, 초막절은 어른들만 기억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한 세대에서 끝나기를 결코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부모 세대가 경험한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에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더 뜨겁게 체험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초막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금세 깨닫습니다. 아, 여기 집보다 불편해. 여기 생활하기가 어려운 공간인걸. 그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잘 들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여기서 살았어. 그런데 봐, 이 불편하고 생활하기 힘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강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지키셔서 여기까지 온 거야. 초막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아이들의 가슴에 알알이 새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40절에는 초막을 만들 때 재료도 나옵니다. 아름다운 나무 열매,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드를 취하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광야만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과거 광야에서의 생활, 현재 오늘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풍요로움, 이 과거와 현재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한 절기 안에서 만나요. 아이들은 초막절 안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도 지키셨고 오늘 현재 이 약속의 땅에서도 우리 가정을,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계신다. 고로 우리 하나님은 어려울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뭘 배우게 될까요? 내 인생의 모든 날, 우리 전생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초막절에 배우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성경 지식, 정보로만 전수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일 참 중요하죠.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세요. 부모가 말을 바르게 한다고 아이들이 듣던가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오는지, 그의 인격이 어떤지, 결국 크레딧, 자녀들도 부모의 신용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무엇을 기억하는지를 봐요. 부모가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봐요. 부모가 힘들 때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를 봅니다. 가령 부모가 늘 성공만 얘기하면 아이들은 성공이 인생의 중심이라 생각할걸요. 부모가 늘 돈돈돈돈 하면 아이들은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모가 늘 불안해서 다른 사람과 삶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요. 그런데 부모가 은혜를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삶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가정이 신앙교육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신앙교육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완벽한 어떤 삶을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요, 부모는 완벽한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사람 아니에요. 부모는, 받읍시다, 은혜로 살아온 삶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삶을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작년이었습니까? 넷플릭스에서 전 국민을 올렸던 폭싹 속았수다.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 관식이와 애순, 그 두 청춘 남녀가 만나가지고 나중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삶으로 묵묵하게 살아왔던 삶의 크레딧이, 삶의 히스토리가 결국 그 자녀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또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은혜로 살아왔던 삶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어.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실패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지. 이런 이야기가 자녀들의 영혼에,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부모가 설명한 하나님보다, 말로 이래저래 설명한 것보다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었던 그 삶을 더 오래 기억하고 더 오래 추억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남기는 교회, 큰 건물과 좋은 시설을 남기는 교회, 물론 이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우리 믿음에 앞선 선배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 들려질 때 우리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언의 공감을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십자가가 익숙해서 예배가 습관이 되고 은혜가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다음 세대는 결국 신앙을 생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런데 앞선 세대, 우리 부모들이 또 교회가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누고 누리면 우리 자녀들은 다 압니다. 아, 하나님은 그저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 가정을 지키셨고 우리 엄마 아빠를 인도하셨고 우리 교회를 붙드신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드신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다른 우리 아이들에게 아파트 물려주지 못해도, 현금 뭐 1억 2억 못 물려줘도 아이들이 분명한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유산을 물려준 최고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랑, 프라이드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작은

0: 부심을 꼭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성공의 사다리가 아니라 은혜의 길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오셨는지 그 은혜를 자녀들과 나누십시오. 자녀들과 감사 제목들 나누고 기록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평생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엄마 아빠는 네가 필요할 때 또 물질로도 뭐든 다 도와주진 못해도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도우실 거야.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는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집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영원한 집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길을 걷는 주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성산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191번 성산한빛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